0: 회자한테와 같이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보가 리타르 단도처럼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맞이한 우리는 결국 돌체와 같은 부드러움에 하나님의 음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시련과 극복 중에 이번엔 극복의 버전으로 저희 네. 오늘 주제 찬송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요금 찬송가 오늘도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또 허락하시지만 극복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저희가 좀 들여다봤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어떠셨는지요?
1: 네, 오늘 수업이 특별히 다른 주 못지않게 더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마지막에 특별히 한 음악 기법식을 네. 한 부분씩 정해서 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1: 서브에서 샌드위치 고르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2: 아, 네. 예, 예.
0: 네, 그래서 샌드위치
2: 지하철에서?
1: 네, 네,
2: 지하철에서요. 지하철에서요.
1: 네. 네. 아무튼 예. 그걸 연상을 하면서 아,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또 맛은 또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0: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참 의미가 오늘 남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2: 감사합니다.
1: 교수님은 또 준비하시면서도 좀
2: 네.
1: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2: 저는 이제 우리 강 PD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지만 그 전에 이런 단어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 다들 아실 거예요. 한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 아, 제가 먼저 인사를 스포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우리 부장님과 마지막 방송이 되어지기에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시절 인연을 넘어서 마음에 새기기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캄캄한 밤에 만난 시절 인연 강세영 PD님이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만약에 A인데 제가 B를 선택했어요. 그럼 이게 답이 틀렸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했더니 우리 부장님께서 그러셨어요. 다시금 바르게 이끄시니 그게 답이 무엇이든 내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틀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괜찮다. 설사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하고 함께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셔서 이번 주 내내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우리가 그 선율을 들었는데 너무나 밝은 음악이었으나 이게 가사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 우린 이걸 틀렸다고 해야 하는가? 틀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겠지만 항상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나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오늘 찬양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절 인연 강 부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내드리겠다라고 저는 인사를 마무리해 봅니다.
1: 제가 아마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이 우리 오감 찬송가와 함께하는 우리 강세영 PD님의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참 사실은 괜찮은 아침을 처음에 이제 기획해서
2: 네.
1: 진행하셨던 진행자시기도 하고
2: 네.
1: 저도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우리 강세영 PD님, 네, 오늘 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시고 하셨는지.
3: 괜찮은 아침은 이제 제 프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인사를 하고 가고 싶었어요.
1: 그럼요.
3: 그런데 이런 기회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첫째에 들고요. 제가 그리고 좀 놀랐던 게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훌륭한 말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이 놀랐기도 했고. 근데 그 말이 그대로 저에게 돌아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헤어짐엔 항상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만, 헤어짐 이후에 그것을 그냥 시절 인연으로 여겨두지 않고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그 모양은 굉장히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1: 그렇죠.
3: 잠시 정돈되는 과정에 있을 뿐. 네, 제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저희 극동방송 사역자들은 발령을 받는데 이번에 발령을 받게 되어서 6월까지만 제가 이제 울산에 있다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세범 씨과는 제가 다음 주 목요일이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방송에 참여가 어렵고 오늘 방송이지 마지막이 되었는데 음악꽃은 일단 6월 마지막 주까지는 함께 한다는 거.
1: 네.
3: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인사를 다 해버리면
1: 맞아요.
3: 거기서 인사가
1: 네.
3: 애매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요, 여러분. 네. 6월 달에
1: 그렇습니다.
3: 지금 음악꽃에서는 다양한 선물이 나가고 있는 게 제가 창고 대방출을 하고 있으니까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제가 처음 근무한 지사기도 했고요. 저에게
1: 너무나 특별했죠, 사실.
3: 그렇죠.
1: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낙서와 흔적의 차이. 사실 이거 우리 강세형 PD님 때문에 적은
2: 그런 것
1: 오프닝이었어요.
2: 같았어요.
1: 네. 세상은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PD님이 울산 땅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낙서가 아니라 흔적처럼 남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 네.
1: 싶었거든요.
3: 지나왔던 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네, 없고. 다만, 좀

0: 방송을 하면서 부족한 면이 없었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니요.
0: 부족한 면은 좀 잊어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 사랑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아, 여기서 이렇게 울면 제가 오늘 저녁 진행이 안 되는데, 약간, 네. 어쨌든, 뭐, 다 우는 건 음악꽃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아침 가족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어디서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고맙습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쉽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너무 슬프다. 하지만 마음에 담고 위에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화답을 해주고 계신데, 참 이별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고 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기에 네, 정말 계신 곳에서 똑같은 네, 그런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늘 함께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센워십은 마칠 때 우리 강세형 PD님 향해서 박수하면서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세형 PD님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아멘, 어노인팅의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까지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혹시 지금 캄캄한 밤과 또 사나운 그런 바람이 부는 바다 가운데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시련과 극복이었던 것처럼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걸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에는 그 시간 또한 아주 선물 같은 그런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그분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힘찬 찬양 올려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아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당연하게 분별케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세 가지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들으며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목표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되며 위로를 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기뻐해 가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가 해서 베레아 신앙,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가 해서 연구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던 신사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렇습니까? 내가 몰랐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하고 자기를 바꿔가는 사람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구원 ING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없는 자가 되어서 때로는 비판도 하고 이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불평도 하고 평가도 하죠. 심지어는 고부도 합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문제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내가 구원을 이룬 사람인가?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진 바가 이미 내 안에 삶이 되어서 그 삶이 이루어짐으로 위로가 되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교만에서가 아니라 내가 잘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아멘 성도인가?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창조주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등장하자마자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그 창조의 원리가 진리요. 세상의 모사와 처세와 이런 것들은 때를 따라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길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우주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 영존하실 때 당신의 사랑이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동력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모조품을 만들어서 아시죠? 다 휴머니즘으로 요즘 대한민국에 계속 되어졌던 인권으로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종류가 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종류를 우정이 있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애인들 사이에 그 모

모든 사랑을 다 합해도 그 아가페적 사랑을 설명하는 설명서는 될수 있어도 그것과 통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 같은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저 너머로부터 이곳과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사랑이 구속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분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분별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을 인간적 언어로 표현하고 표현해서 만든 이야기가 성김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하신 사랑, 값을 지불하셔서 피를 제공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 세상에 없는 사랑이 교회에서는 매주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사랑을 들어야 귀로 듣지만 귀로 듣는 것이 말씀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눈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가 내 몫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역학이 아니라 영적 역학이 있어서 부모로 인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믿음의 어떤 영적 세계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사모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있고 딴청 떨고 있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고 이슈화한 정보에 기기우드는 성도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자기 오늘의 목표를 치고 간다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의 임재에 갇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믿어드려야 돼.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로써 섬긴 리더십이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이번에 체코전을 했는데 2대1로 이겼죠. 그런데 체코 감독이 평가를 해요. 손흥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 경기 전반을 퇴장해서도 사실 영향을 끼쳤다. 있을 때는 선수 두 명을 그에게 전담 마크를 시켜야 됐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고산지대에서 그를 쫓아다니라고 선수들을 많이 뜰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저거는 감독만이 볼수 있는 눈이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세상은 내가 기쁨 내고, 내가 높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국가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악한 원수마귀와 결박당하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위축되는데 그 위축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생명력 있는 리더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나와서 우리의 문화와 문명 가운데, 대인 관계 가운데, 사회 가운데 나타난, 어떻게 나타났냐? 주님의 생명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데 그가 있음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 너는 길거리에 나가서 의인한 사람을 찾으라. 그 성읍이 구원받는 조건은 하나야. 의인한 사람. 그 사람 무슨 이름을 냈다. 그 사람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스타 플레이어가 됐다. 이것이 아니야.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주님의 기준은 의로운 자가 있느냐를 묻는 거야. 그 의로운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느라 하며 사도 바울처럼 여러 교회들로부터 그가 공격을 받지만 자기 민족에게 이방인에게 살해 위협을 받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야.
교회는

0: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보존됐느냐 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느 날 보면 바닥을 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엌바닥을 쓰는 사람은 제가 매주 보죠. 토요일마다. 본당에 와서 청소하고 있는 사람은 관심을 안 가지면 전혀 몰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채점 매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뭐냐? 당신은 죽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없어지는 사람. 도움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고침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치유를 공급하는 사람. 완전한 헬퍼가 되어서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젖어서 양을 왜 키워요? 잡아먹기 위해서. 팔아서 다른 소모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양을 왜 키워요? 유대인들은. 잘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나의 소모를 위해서 키우지 않는다. 나는 양을 위해서 죽는 선한 목자다.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죠. 문명의 생각과 하나님이 가진 생각, 문화적인 리더십과 생명력 있는 리더십은 달랐다. 그렇죠. 세상에는 없는 리더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보아도 알지 못해. 들어서 예언하여서 들었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암송했고,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까지 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왜못 알아봤냐면, 세상의 문화적, 문명적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교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생명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야.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런데 예수는 계시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알수 없죠. 예수님의 당신을 공급하셔야만 하죠.
1: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아멘.
0: 미련하게 보이요. 깨닫지 못하고. 영적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영적이라는 얘기는 저 너머로부터 저리로부터 주께서 공급하시는 계시가 있어야 돼. 인문학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계시가 없이 하면 성경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음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들려지길 바랍니다. 레마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세상이 인정 안 해줘.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의 아버지들.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 예수는 저 시장 바닥에서 냄새나는 생선 장사하는 집사님이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진리를 알고 있어.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생명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돌아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전과 달리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른 생활을 도덕 윤리적으로 신앙생활한 바른 생활이 아니라 내가 전에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했더니 가진 것도 빼앗기고 있는 것도 보존 못하고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소소하게 있더라. 그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겠음을 따라 말하며

할 때 내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병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로 말하게 하는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서 그렇게 해드린 만큼 실제적인 역사가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해내고 분별해내지 못해.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는 만큼 가졌어도 분별 못해. 가진 것을 이렇게 말해줘도 몰라. 그러나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은 그런가 하여 돌아보기 시작할 것이고 이미 가지고 누리고 분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아멘입니다. 내가 그 길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동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내가 살던 삶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묻어있는 삶으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색깔이 나타나는 내가 있어야 그 일이 된다니까 이건 미안하지만 아니야. 내가 없어도 그 일이 이루어져서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운영되어진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혹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게 전을 해서 묻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바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연락 주세요. 내 최고의 가치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살찌워지는 것이요 봄 우주족 교회가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인즉 예수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로되 내가 돕는 그것이 그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열심히 하더라고. 제가 보든 안 보든 할 일이라 생각하고 하더라고. 나는 원래 성실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준 마음이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죠. 그런데 사건 멤버들과 트러블이 있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회, 학생부 문제거리 좀 도와주세요. 나는 바빠서 안 돼. 시간이 없어서 안 돼. 유세가 많아.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내 일처럼 책임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충성을 말하려고 하다가도 아유 하늘의 상을 지워버리면 안 되지. 하늘의 상을 존중해 드립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건강한 교회이면 건강한 교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가 그 피의 색깔이 나타날수록 숙연해지고 경건해지고 말이 없어져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더 하나가 되고 그러나 세속화되어진 교회일수록 그의 도움이 온 날지라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아. 어떤 평가까지 있냐면 그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마지막 때 죽불에 던져질 것에 대한 경각을 깨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여러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지옥 가서 하는 사람 하는 말이 있어요. 천국 가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럴 걸. 그래 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조금 더 낮아졌다면 내가 조금 더 섬겼다면 그 섬김이 나로 하여금 영원토록 상급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죽음과 굶주림과 강도와 여러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장차받을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래.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한 번 더 섬겼을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내가 육신일 때 한 번만 더 섬겼더라면

한 번에 육신의 때는 잠깐 10분, 15분, 20분이었겠지만 그 한 번에 하나님 나라선 요원한 영광이 되었으니 그랬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 할 걸, 지옥 간 사람들도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걸,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내 인본주의적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을 들을 걸. 이건 생각하기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에 처하지 말고 우리 주어지는 순간순간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가신 생애를 발자국을 헤아리면서 한번 가보자 이 말이에요. 리더십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각자 직분들이 있으니, 목장에 목자들이 있으니 그 리더십에 우리가 마음을 두겠지만, 아니,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것 때문이 아니야. 이것에게 주어진 고유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어느 누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전에 살던 모습이 아니라 새 질서 가운데 들어왔으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리더십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생각을 잠재워가며 내 생각이 만 번이라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공개해,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면 틀려도 맞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는 주장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셨으니 질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원합니다. 이제 하실 일은 주님입니다. 지금 설득 안 돼도 맡겨드리면 다음 주가 되면 공동체 가운데 그 일이 주장되어서가 아니라 어느새 되고 있어. 내가 주장했던 일이 꼭 가결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새 이루어지고 있네. 섬김의 리더십.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희생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어느새 말이 많아서 영향력이 아니라 어느새 그 사람의 말이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회로 주어지는 집행유예의 시간, 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빼어나고 이름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영역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데 빛과 소금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는 다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장고 영생에 이르나니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되,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리더십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 위로받지 못한 것을 예수로 인해서 예수만이 줄수 있는 신령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런 영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 영향력이 그와 같아서 나는 간곳 없고, 이 포인트 잘 들어야 돼. 내 생각에는 이것이 다 없어지고 내 감정에, 내 자존심에, 내 인권에 이런 거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옷깃을 넘며 두 손을 모으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그냥 가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단계, 조금만이 아니라 연속되어져서 하나님만

0: 내 주시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오너가 될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너가 될수 있는데도 맨날 이롱직으로 나가고 있어. 하늘로부터 온 소리가 없구나. 저 사람에게 그럴 만한 담력도 없고 생각도 없구나. 드디어 하나님에게 점수를 받은 순간에 내가 오너가 되겠습니다. 돌아서지 마세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어서 아직 섞여 있는 분명의 생각들이 있어서 돈좀 많이 벌면 갑자기 교회에서 어깨에 힘주고 그런데 나는 의사거든요. 의사기 때문에 당신은 문명의 조건에서 된 것일 수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는 나의 기꺼이 도움이 되어서 치유가 필요할 때 치유가 있었고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아가셔서 사교를 구원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며 우리 주님처럼. 그러나 주님과 평행선의 사람이 되면 안 돼. 주님의 피의 흔적이 그리스도에. 아, 주님이 이일좀 감당을 해라. 근데 그것을 주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셔서 누가 불순종하겠어요? 단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이 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겠다 해놓고 조금 해서 근데 단목사가 원하는 분량이 더 크니까 하다 말고 대충 모양을 갖춰. 이 정도가 내가 할수 있는 한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단목사가 깨더라. 여기가 한계구나. 고맙습니다. 주님이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해줘서 고맙다. 들어봤어요? 주님의 피의 흔적을 담는 리더십. 그는 평신도일지라도 능히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1: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0: 세속적인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뭐 이런 것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거야. 세상과 다른 하나님 으로부터 온 생명력 있는 리더십을 품는 것이야. 그곳에 우리 주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그마한 사인이 나타나고 심벌이 나타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가 너를 쓸어 가지 못하도록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이길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실히 충만하게 나타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

13.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최근에 가족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무공해 쌈밥집이었는데요. 가게 메뉴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더라고요. 100명이 한 번 오는 가게가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가게. 이거 읽는 순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래요, 진짜 맛집은 그렇습니다. 잠깐 유행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한 번 듣고 잊혀지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감동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지 않는 말들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어제 읽어도 은혜가 되고 오늘 읽어도 은혜가 되고 수십 번 읽은 말씀인데도 어느 날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이유는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도 그래요. 어제 받았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위러브의 찬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맛집 이야기를 했어요. 100명이 한번 오는 가게가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가게다. 와, 이거 진짜 왠지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맛집의 자존심. 그래요. 생각해보면요. 맛집은 뜨내기 손님들이 아니라 단골이 만듭니다. 그냥 한번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서 또 오고 생각나서 또 오고 없으면 안될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면서 오는 손님들 덕분에 가게가 잘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은 특별한 말씀 한번 듣고 확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나눴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기들은 매일 젖을 찾습니다. 어제 먹었으니까,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좀덜 먹지 뭐, 이러지 않아요.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아, 어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당분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고 내일도 말씀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올 때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말씀을 찾는 우리의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말씀을 계속 찾는 건요, 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건강한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잘 먹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요즘에 말씀 읽는 것이 좀 뜸해지셨나요?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줄어들으셨나요? 오늘 단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다시 말씀의 단골 손님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에 관한 찬양이었죠. 말씀 앞에서 With God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요. 이 말씀에 정말 내 모든 것을 거는 자, 이런 자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421번님은요, 요즘에 매일 잠언 한 장씩 읽고 계시대요. 신기하게 말씀을 읽은 날과 그냥 나온 날은 마음가짐부터 다르더라고요. 영혼의 아침밥 같은 말씀에 감사하다고. 와, 이거 멋진 비유인데요? 매일 아침 먹는 말씀이 아침밥이다. 그래, 우리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처럼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5176번님은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억지로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 게 싫었는데요. 나이 들고 보니까 가장 큰 유산이 말씀 읽는 습관이었다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신대요. 와, 이거 좀 부럽네요. 네, 부모님이 말씀 읽는 습관을 들여주셨어요. 이거 정말 큰 유산인데 이런 습관이 들여졌다는 게 멋집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책에 얽힌 어떤 추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손때 묻은 성경이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3904번님이 성경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성경책이 그 정도로 읽으신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나신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어머니의 믿음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성경 예전에 이거 성경 겉표지가 막 뜯어지잖아요. 다. 그래서 요즘엔 리폼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오래된 성경, 그 안에 밑줄이며 메모며 이런 것들이 있는 성경이 참 정이 가고 또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고스란히 있으니까 또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사랑했던 그 성경책도 이것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면 참 좋겠네요. 8389번님이 고린도전서 큐티 중에 더 은혜를 받고 계시대요. 내가 교회에 대해 임하는 자세를 한번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쓰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화이팅 주셨습니다. 아, 이 큐티하면서 받은 마음이 잘 느껴지네요.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할렐루야. 네, 0084번님은 사무엘상에서 또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

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을 보면서 또 오늘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나눴네요. 성령님의 인도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면서 주셨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잘 거하고 계십니다. 멋집니다. 네, 이 마음 변치 않고 매일매일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조찬미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오늘도 여러분 밥은 꼭 챙겨 드실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또 우리 마음을 깨우는 찬양도 함께 챙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댁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도동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0: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도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동 때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런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 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우리는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중요한 알림을 놓치진 않았을까?

0: 하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연락을 하고 계실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보내시는 중요한 알림에 기도함으로 답장을 보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장희은입니다. 오늘은 기장 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소망의 기도를 함께하게 됐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이태호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예, 저도 같이 해서 참으로 기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제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예. 네,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심으로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또 하나님께 소망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고
0: 아멘.
1: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로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장 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안성진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0: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즐거움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친정 아버지께서 대학병원에서 담동에 스텐스 시술을 하십니다.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시술하게 하셔서 이후 항암 치료나 수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시술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빠의 근심염려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빠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0973번님께서 이번 주에 췌장암 3기인 걸 발견하셨다고 보내주셨었어요.
1: 그렇구나.
0: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 비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목사님.
1: 보니까 친정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제목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질병도 치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그 영혼도, 친정 아버지
0: 맞습니다.
1: 영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의 그런 이번 이 수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0: 아멘.
1: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 0973님,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수술을 앞두고 스텐스 시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친정 아버지 육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 수술 가운데 하나님 수술 이후에 또 항암 치료나 또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이 수술을 받으시는 친정 아버지가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딸의 그 기도와 또 따님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병상을 붙드시고 그 수술하는 모든 시술하는 모든 의사들의 손길을 만져 주시기를 바랐고 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육신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믿음의 딸, 믿음의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0: 아마 이곳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이곳에 하나님 복음이 전거되고 이곳에 하나님 병든 자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까지 흑암 가운데 있었달지라도 이제 모든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0973님의 이 기도가 간절히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0973번님의 아버지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치유가 있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6월 한 달도 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215번님은 항상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예. 주십니다. 목사님
0: 예.
1: 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우리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시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 9215님 프리랜서 일하는 남편이 정말 이 한 달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9215님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여서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그 모든 일들이 역사가 되고 그 모든 일들이 기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6월 한 달도 하나님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수입도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고 남나이다.
1: 아멘.
0: 우리 9215님 가정을 위해서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15번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36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아주 짧지만 정말 간절한 예. 기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목사님.
0: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3687님의 그 상황은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 아멘.
0: 3687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687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는 일에 복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3687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는 일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로 어려움이 극지 않도록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3687님의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3687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0: 이라 건강도 주시고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687번님 하나님께서 힘의 힘을 더하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7087님번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기력하고 힘이 듭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아프신데 제가 잘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보살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의처증 또 치매 증세가 있으셔서 말씀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목사님 따뜻한 위로와 또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네, 우리 7087님 무엇보다도 정말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니까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기력하고 힘들다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1: 아멘.
0: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 7087님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들이 힘들고 무기력하고 정말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이 되고 빛이 되고 또 그 길을 비추는 그러한 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우리 한번 7087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정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이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7087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1: 아멘.
0: 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이 다 아프셔서 정말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잘 섬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잘 보살필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의협비 보시고 아버지 정말 부모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물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우리 7087님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7087님 마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7087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또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친정 아버지가 어처증의 증세가 있는데 하나님 그 치매 증세를 하나님께서 줄여주시고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힘든 우리 7087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정신이 돌아오고 또 아버지 치매 증세가 점점점 아버지 줄어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7087 마음속에 강하게 붙들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087번님 제가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너무 아팠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승리함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636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피디님 목사님 오늘도 귀한 소망의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사 소장님과 중요한 면담 요청이 있는데 해결이 잘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사 이직을 위해서도 기도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0: 예. 그런데요, 예,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소장님, 회사 소장님과 면담이 있는데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예, 면담이 잘 해결되고 그리고 아마 회사 이직을 위해서 또 기도

0: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6362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디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좋은 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362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소망의 기도 방송을 통해서 늘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우리 6362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회사 소장님의 중요한 면담 요청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면담을 통해서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뿐만 아니라 또 회사 이직을 위한 부분도 기도를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사 다른 회사를 어떤 회사를 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6362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어떤 길로 가든지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러한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6362님 수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에 사모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6362님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하나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6362님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축복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6362번님 잘 되실 겁니다. 오늘 그 면담도 잘 되실 거고 또 회사 이직도 잘 되실 겁니다.
0: 아멘.
1: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장큰습 이태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김요한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0: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2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28살 진상철 청년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복음화율이 낮은 제주 땅에 국내 단기 선교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위해 카페에서 자체 전파 선교사 모집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하시는 분들께 제가 직접 만든 예수빵을 무료로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북촌교회와 대일교회를 섬깁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곳에서 노인정 사역, 페인트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에서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 우리 참 28세 우리 진상철 청년 참 자신의 꿈을 향해서 또 이렇게 카페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도 또 단기 선교 또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그 카페를 열어서 또 모집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놀라운 그런 우리 청년입니다. 참이 청년 요즘 우리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달란트를 또 이루어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볼때참 귀하고 아주 복된 그러한 청년인 같습니다. 우리 이
0: 맞습니다.
1: 청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4420 청년, 28세 되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하나님, 참 자신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 청년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특별히 저 제주 땅에 국내 단기 선교로 파송합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카페에서 또 자체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 행사까지 또 준비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전파 선교사가 모집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또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이 카페를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카페를 운영하는 우리 28세 진상철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정 사역 또 페인트 사역 여러 가지 단기 선교 준비하는 그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하나님 어려없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함께 하는 좋은 동력자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0: 아멘.
1: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단기 선교 팀들이 이 단기 선교를 가는 모든 선교 팀들과 또 인도하는 목사님과 또 모든 이 선교 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청년회 때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시는 우리 진상철 청년님, 네, 이 사역 가운데 잘또될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네,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0: 소식이 도착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기도 요청 후에 목 통증,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약 먹고 잘 회복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네, 목 통증이 사라지셨다고 했는데 너무 귀한 일입니다, 목사님.
1: 예, 어제 기도를 또 요청하고 그 기도 이후에 또 이렇게 또 우리 방송 선교 통해서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 되네요.
0: 맞습니다.
1: 우리 907님 이제 약 먹고 또 회복 잘 하셔서 그 목이 이제 그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0: 아멘.
1: 이 목소리가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그런 기도가 되는 목소리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907님 목에 통증이 있어서 걱정하고 근심하여서 기도 요청을 하였는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이후에 목 통증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이제 약 먹고 잘 회복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약 먹고 잘 회복되어서 우리 907님 이제 이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0: 아멘.
1: 그 목소리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심령이 상한 자와 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0: 주님.
1: 그런 목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907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받은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우리 907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을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응답받으신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잘 회복하시고 또 계속해서 주님 치유의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계속해서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076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항상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매일매일 재정적으로 힘이 들지만 예전엔 슬픔 속에 버티며 괴로워했다면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만 믿고 애타게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0: 네, 참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목사님.
1: 예. 네. 우리 0767님 보니까 또 혼자 된 분 같네요, 보니까.
0: 네.
1: 그런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그 재정으로 인해서보다는 더 마음, 그 버티기 힘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0: 아멘.
1: 라는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0767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가부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정말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0767님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0767님 혼자서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그 재정으로 인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정말 자신의 상태가 그 마음의 슬픔과 또 괴로움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애타게 구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0767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버틸 수 있는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한 겹줄이면 아버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0767님 주변에 아버지 같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삼겹줄이 되는 그런 분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재정뿐만 아니라 마음에 아버지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붙들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0: 우리 0767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랐고 남나이다. 재정도 해결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그 낙심된 마음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절망된 마음들을 이제는 변화가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사옵고
1: 아멘.
0: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0767번님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까 꼭 승리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답장을 보내드린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기장 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18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동성 동거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 공동체로 인정하고 제3자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배상을 명한 최근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평생을 목양에 헌신해온 담임 목사들의 상당수가 은퇴 후 최우선 계획으로 온전한 쉼을 희망하면서도 노후 준비와 새로운 형태의 사역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돼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송환 문제를 두고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연례 총회를 열고 생명윤리 수호와 여성 목사 금지 등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담은 주요 결의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정통

0: 개혁 신학의 발전과 세계 신학계 기여를 목표로 총 4억 5천만 원 규모의 제2기 분중 신학총서 연구 집필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동성 동거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 공동체로 인정하고 제3자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배상을 명한 최근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계 법조단체인 복음법률과에는 이를 사법권의 명백한 한계 일탈이자 혼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법부가 현행법과 헌법의 명문 규정을 넘어 사실상 동성혼을 우회 도입하려 한다는 법조계와 교계의 강력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복음법률과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3-2부가 동성관 동거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규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한 판결에 대해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법률가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상 혼인과 사실혼 역시 남녀의 결합만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법원이 법에 없는 새로운 범주를 임의로 창설한 조치는 국민의 입법권을 침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복음법률과회는 성인들의 동성결합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가족 내 최약자인 자녀의 복리와 입장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개탄했습니다. 미국 설린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결합 안에서 양육된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보다 정서적 문제 경험 비율이 3배가량 높다는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법률가회는 동성결합의 확대로 인한 혼인율 저하와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가 서구의 현실이라며 초저출산 위기를 겪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미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반문하고 법원의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평생을 목양에 헌신해온 담임 목사들의 상당수가 은퇴 후 최우선 계획으로 온전한 쉼을 희망하면서도 노후 준비와 새로운 형태의 사역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담임 목사 401명을 대상으로 목회 은퇴 후 계획에 대한 제135차 넘버즈 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계획에 대해 쉬고 싶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기독교 사역 외 일반적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과 선교사 등 기성교회 이외의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답변이 각각 20%로 동일하게 집계돼 생계 유지와 노후 준비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사회봉사가 12%, 해외 선교가 11%로 뒤를 이었으며 설교자가 없는 시골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며 섬기겠다는 세부 구상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평생 사역을 마친 은퇴 목회자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생계 안정만 부족 문제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시골교회 사각지대로 사역을 확장하려는 목회적 열망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돼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송환 문제를 두고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 가족 모임인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는 최근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관계자들과 백악관 신앙 사무국 연락관을 잇따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가족회는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분명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사 귀환 문제를 미국의 대북 외교 의제에서 우선순위에 올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를 2013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2014년 각각 억류한 뒤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는데 지금까지 세 선교사의 생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납북 억류 선교사 문제가 앞으로 대북 접촉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연례 총회를 열고 생명윤리 수호와 여성 목사 금지 등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담은 주요 결의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남침례회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인간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엄하다며 졸업자살과 안락사 입법화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0: 했습니다. 교단 측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급증한 반유대주의를 성경에 반하는 죄악으로 규정했으며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불법 이민 사면은 반대하되 합법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혐오는 거부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직분을 성경적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만 허용한다는 기존 신앙 고백을 재확인하고 여성 목사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 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정통 개혁 신학의 발전과 세계 신학계 기여를 목표로 총 4억 5천만 원 규모의 제2기 분중 신학총서 연구 집필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분중신학총서 편집위원회는 신학 전 분야를 대상으로 15명 이내의 유능한 신학자들을 선정해 과제당 3천만 원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정통 신학자로 최근 5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5평 이상 게재 등 학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접수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분당 중앙교회의 대규모 학술 자원 투입은 개교의 중심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한국교계의 지적 자산을 공적으로 비축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남 서부 내륙 지방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20에서 30%,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김해는 30도, 양산은 32도, 부산은 28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강세형입니다. 평안한 목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우리교회 김영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우리교회 김영익 목사입니다. 울산극동방송국을 통하여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여름은 물론이요, 그렇게 추운 한겨울에도 새벽기도를 마치시고 들어오신 부모님께서는 저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해 주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한 명의 누나와 또 한 명의 여동생에게도 똑같이 축복기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신 부모님과의 만남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됩니다. 만약 제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제 아내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목사님의 딸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만남은 영혼까지 지배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천국의 통로인 예수님을 꼭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세 번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생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의 삶인데 한 10개월 정도. 두 번째는 인생, 이 세상에서의 7, 8, 90년 혹은 100년 또는 그 이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 이것은 사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인 이 영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냐, 아니면

0: 유황노보다 용광로보다 훨씬 뜨겁고 강력하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붙고 있는 지옥이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얻었다 안한다 옮겼다의 은혜와 복을 영접하는 순간 즉시 바로 지금 즉시 받게 됩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미국에서 명성 있는 두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마커스 슐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마커스 슐처의 5대까지의 후손 1062명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 교도소 복역자가 96명, 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장녀가 65명, 생활보호 극빈자가 286명, 불학 무식자가 4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요나단 에드워즈의 5대까지의 후손 890명을 조사한 결과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문학가가 75명,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가문과 만나지 못한 가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즉시 얻었다. 무엇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안 한다. 지옥 형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옮겼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즉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언제요?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순간. 예수님은 인생의 3대 완전 불가능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즉 천국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믿자야 본전이니 일단 예수님을 믿어놓고 봅시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완전 초대박입니다. 만약에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본전 아닙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어놓고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완전 폭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얻었다 안 한다 옮겼다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당신의 인생이 폭망하지 않고 잘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없다고 고집부리셨습니다.

마시다가 구원도 없이 내 인생은 그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있다 라고 지금 당장 고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신청서에 담겨있는 연락처를 통해 여러분께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폭망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린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유럽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주 열렸던 EU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고요.
1: 네.
0: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밝혀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1: 그런데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더 전념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트럼프식의 경제 보상이 있지 않겠냐라는 해법도 내놓기도 했죠.
0: 네. 북한의 이런 경제 보상이랄까요? 지원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동안 계속 있었지만 북한은 이것들보다도 체제 유지와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세계와 한반도 또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개발을 중단해야겠죠?
1: 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그리고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위해서 수년간 대북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피해는 주민들이 봤잖아요.
0: 네.
1: 하루속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주민들을 살리는 길로 나아오기를 또 우리가 오늘도 더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

0: 하시고요. 아,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많이 보내주세요.

0: 생방송 OAP데이 오늘의 첫 찬송 내영은의 햇빛 비치니 함께했습니다. 북녘 땅에도 북한 지도부에게도 주님의 빛이 편안하게 비춰져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 변화는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데 잠시라도 함께 마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또 변화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출석 인사들 샵 1069번 극동방수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릴게요.
1: 2483님 예쁜 꽃사진이랑 같이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광양 날씨가 흐린데 찬양방송 우리 OAP데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뭐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출석 인사를 보내주셨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새싹회원도 오셨는데 9191님
0: 네.
1: 안녕하세요. 친구랑 드라이브하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복음의 자유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0: 와.
1: 아마 친구분이 맞추신 주파수에 같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0: 네?
1: 우리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듣고 계신 거잖아요. 선물

0: 출석 인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1: 예. 그리고 의정부에서도 새벽 출근길마다 또 이렇게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2682님께서 주님의 역사심으로 통일에 반석되게 하소서라고 출석 인사와 기도 문자 함께 남겨주셨고요. 서울 가산동입니다. 9950님 북한이 복음 통일돼서 주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 네. 라고 남겨주셨어요.
0: 부여에서도 와주셨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시간씩 일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와.
0: 와, 어떻게 이렇게 다짐하시고 실천하시고 또 계신 곳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1: 그러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계신 지역이 어딘지 이 방송 듣고 있는 출석 체크 남기실 때 여기 어딥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복음 통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어떻게 진행해볼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과 이곳 남한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 가운데 오늘의 주제를 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네. 주변 분들 같이 듣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리고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여러분 지역 꼭 같이 적어서 문자로 어플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찬양 함께 하시고 한편 차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부른 살아계신 주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의 우리 뜻을 여러분이 마시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북한 출신인 아내 우리 신부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대화 후에 저희가 보기까지 두 가지 내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오늘도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야, 1419님 내일 저녁에 부산 오늘의 교회 통일 세미나 한다고? 소식도 전해주셨고 또 출장 전에 이렇게 방송 듣고 있습니다. 구로에서도 남겨주셨고
1: 네.
0: 야, 우리 2951님은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8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이제 마음의 거리도 함께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뼘 차이!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기 왜, 이게 왜 있지? 아 진짜.
1: 아. 뭐가 잘 안 돼요 여보? 자꾸 우뚤거리고 있어요.
0: 아 아니야 자기야, 나 혼잣말한 거야.
1: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우뚤대지 마시라요.
0: 아 이게 뭐가 한계가 안 되니까 이게 싹 다 안 되는 느낌이야. 아 나 이거 또 왜 여기 있어?
1: 자, 자 심호흡 한번 해봐요.
0: 아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다.
1: 원래 그렇게 우뚤거릴 때는 그냥 잠시 쉬어야 돼요. 어차피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0: 아 맞아 맞아. 아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확 받나 봐. 자기한테 미안해. 아.
1: 자꾸 우뚤대면 이제 칭찬 안 해줄 거예요. 알겠죠?
0: 네.

0: 자꾸 우둘거리면 칭찬 안 해준다는 아내의 말에 또 오늘도 남편은 작아집니다.
1: 아, 작아. 낮아지면 섬김이죠, 뭐.
0: 그래요? 네. 자, 오늘 우둘거리다. 예, 우쭐하다 할 때 우랑 둘이서 할 때 둘, 우둘거리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오늘 대화 맥락상 좀 유추가 가능하실까요?
1: 근데도 네. 우리가 유추를 해서 네. 정답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0: 오늘은 없네요. 어렵나?
1: 그런가 봐요.
0: 자, 우둘거리다라는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0: 우쭐대다.
1: 우쭐대다. 2번.
0: 투덜대다.
1: 투덜대다.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어요. 네.
0: 이게 오답도 나오고 네. 정답도 우리 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내주셨는데
1: 오.
0: 근데 우리 OFP데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네. 이렇게 우들거리는 분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1: 아.
0: 거의 없지만
1: 네.
0: 가끔 가다가
1: 네.
0: 저는 이렇게 문자를 한 달 두 달이나 보냈는데 좀 선물도 안 주시고 하시면서 가끔 가다가 있어요. 가끔
1: 애기요,
0: 가다가.
1: 그건 애기. 자, 1번 우쭐대다, 2번 투덜대다인데 사실 저는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0: 오늘 되셨어요?
1: 밖에 잠깐 점심 먹고 나갔는데
0: 아, 그렇죠.
1: 너무 더워. 왜 그래서 이랬어요.
0: 아유, 저도
1: 주님 지금, 죄송합니다. 저도 감사만 죄송해요. 해야 되는데.
0: 그럴 수 있어요.
1: 네.
0: 30도라잖아요.
1: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아, 힘들어.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주님. 자, 1번.
0: 우쭐대다.
1: 이게 우쭐대는 건가요? 2번.
0: 2번 투덜대다.
1: 아, 왜 딴 사람들은 선물 주는데 나는 왜 선물 안 주고. 아, 이런 거.
0: 오늘 네. 근데 더욱이 그렇게 우들거리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북한 말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0128님. 그렇죠.
1: 네.
0: 그럴 수 있어요.
1: 아니, 왜 투덜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하셨는데 없어야 됩니다.
0: 우리 구일상공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1: 아예 없잖아요.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둘거리다라는 북한어 표현 여러분이 맞히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0: 우쭐대다.
1: 2번
0: 투덜대다.
1: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 2310님이 아, 오늘 주파수 잘 안 맞나 봐요. 지직거려요.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을게 하셨는데 정답은 맞히셨는데 그러면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0: 맞아요.
1: 들으세요, 휴대폰으로.
0: 애플리케이션 극동방송 다운받으시고 네. 또 거기는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잖아요.
1: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할 수 있어요.
0: 힌트도 볼 수 있고요.
1: 그러니까요. 자, 찬양 함께 하시고요. 목요일에 코너 너와 나의 어울림 이어드리겠습니다.
0: C5의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저는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아보셨나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해 세대별로 받은 교육도 다를 텐데요. 하지만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억에 남는 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교육은 필요할까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또는 모임별로 다양한 공동체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통일 교육에 한국교회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아, 말해 뭐예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운 거 아시죠? 진짜 통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5: 진짜.
3: 그러다 보니 이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떠다니는 미디어에서 스치듯이 봤던 인상이 전부로 남는 거죠.
0: 네.
3: 책 한 권 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것처럼 북한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 인상만 갖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너무 있죠.
0: 예.
5: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통일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나?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5: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포스터 그리기 정도?
0: 그렇죠.
5: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3: 삼순이님 때까지만 해도 포스터도 그리고 글도 썼잖아요.
0: 네.
3: 지금 세대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0: 그럼 통일에 대한 아예 교육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학교에서 네. 통일교육을 실시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는 있었어요.
5: 그렇구나.
0: 근데 우리 뇌리에 딱 박히는
5: 맞아요. 인상적인
0: 그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나눌 만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직까지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3: 시험에 안 나와서 그런가?
0: 아, 그런가?
5: 그럴 수도.
0: 수능 과목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5: 그러게요.
0: 네.
5: 좋은 방법.
0: 자, 그럼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북에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6: 아, 저 이제 북한과 남한의 교육을 둘 다 받아본 입장에서 남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을 그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게 되는데
0: 네.
6: 북한에서는 아예

0: 저는 확실하게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1: 네.
0: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통일을 많이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유가 지금 나만으로서도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1: 그렇죠.
0: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감이나 세금에 대한 문제나 맞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조금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입장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나만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경제학적으로는
0: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주는 오히려 통일이 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네, 뭐 분담 비용이라든가
1: 네.
0: 아니면은 뭐 징병제로 인해서 청년층의 기회 비용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통일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이 통일이라는 것을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우리가 통일을 반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2: 그렇죠.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럴 수도 있다. 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육은 당연히 몰라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 아, 네.
3: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해도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1: 네.
3: 해방구 같은 느낌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희생하다 가고 싶지 않은 게 요즘 세대에도 엄청난 특징이잖아요.
0: 아, 맞아요.
3: 우리 친구들 진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까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 좋을 거야 장기적으로 봐봐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챙기려고 할 것 같거든요.
1: 네.
3: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교육은 교회가 아니면 어떤
0: 그렇죠.
3: 마음으로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
1: 네.
3: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더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1: 예.
3: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결국엔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사명 속에서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천국의 계산 방식으로 살 수 있잖아요.
1: 하나님의
0: 그러네요.
1: 어떤 가치 아래에서
0: 네.
1: 통일의 필요성을 찾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
3: 전 그렇게 네.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로 확장되면 좋겠다.
1: 와.
3: 네.
2: 보라님 말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되게 통일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3: 맞아요.
2: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르신 세대들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적대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1: 예전에 반공 교육을 받아서
2: 네, 네. 맞아요. 교육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네.
2: 보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화해, 용서 등의 가치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배웠으니까
1: 네.
2: 저희가 배운 이 가치를 주변에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1: 네.
2: 생각이 듭니다.
1: 아마 이야기를 듣고 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가족은 북한의 공산군에게 피해를 입었어.
0: 그치.
1: 누군가는 우리는 이산가족이야. 이런 아픔이 사무치신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0: 맞아요.
1: 그런데 결국에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화해라는 가치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교회가 나서서
0: 맞습니다.
1: 그런 의미를 또 알리고 가치를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4: 요즘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든 이제 청년들 층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 뭐 얘기도
4: 네.
1: 있었고
4: 국가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반대 상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사이에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은 통일은 당연히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 영영 분단된
4: 네.
1: 채로 고착화될 수 있죠.
4: 네. 네,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서 네.
4: 그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들과 또 여기 국동방송 같은 매개체들이 그 연결을 이어줘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이 통일 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0: 네.
1: 학교에서만 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미

0: IT나 또 새로운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기기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요즘엔 또 VR이 엄청나게
0: VR
1: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이나 남한 통일됐을 때 네.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체험형 교육을 함으로써
2: 좋다, 좋다. 와 방탈출을 이런 느낌.
1: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컨텐츠도 개발하고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 사실 게임이 갖고 있는 되게 유익한 점 중에 하나가 목표를 가지고 팀을 이루면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교육도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너무 앉아서 듣는 교육을 받아서 기억이 안 남는 거지.
1: 행동적으로.
3: 방금 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체험하는 식으로 배우게 되면은 피부에 와닿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3: 저 방탈출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이게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을 것 같아요.
3: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다. 그런
2: 재미있겠다 진짜.
0: 나는 안 해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
3: 아, 진짜요?
0: 옛날 사람. 아?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은 통일은 반드시 된다. 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까?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필요 없어. 통일은 안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마 상관이 없겠지만 필요가 없겠지만 분명 통일은 필요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꼭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한번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3: 보라,
1: 주주,
4: 삼순,
5: 웅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0: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통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함께 고민해 볼게요 하고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이해한 이야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뼘짜리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1: 네. 우둘거리다 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는데, 네. 무슨 뜻일지 1번이 우쭐대다, 2번이 투덜대다.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0: 네, 문자 영역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1: 네.
0: 오늘도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6263님처럼 청주에서 참여합니다. 이렇게 우둘대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야겠어요. 그쵸,
1: 아멘.
0: 그쵸.
1: 네. 제 별명이 투덜이었던 거 제가 감사를 배워가게 하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육이님. 저도 그렇거든요. 자, 오늘 1번이 우쭐대다고요. 2번이
0: 투덜대다.
1: 투덜대다. 자, 우둘거리다의 뜻을 여러분이 아직 정답 못 남기셨으면 지금 여기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0: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1: 우둘대다의 우둘거리다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투덜대다입니다.
0: 맞아요. 투덜대다였습니다. 오답이 막판에 오답이 막 들어오긴 했지만.
1: 네.
0: 자, 포항입니다. 너무 덥지만 투덜대지 않고 아이들과 씨름하러 가보겠습니다. 오. 하셨는데 9707님. 네,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꼭 보내시기 바라고요. 아, 네.
1: 전북 익산에서 보냅니다. 주님,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이번에 당첨이 될까요? 정답 1번 하셨어요.
0: 네.
1: 1번, 우쭐대다.
0: 아하.
1: 아, 5015님.
0: 네.
1: 그래도 제가 기억할 테니까, 내일은 안 하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도전해주세요.
0: 네. 9410님, 아산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잔소리가 심해서 투덜거렸더니, 아, 새벽에 밭에 가서 출근할 때까지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 많이 했어요. 투덜대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화평의 은혜가.
1: 아멘. 제가 일을 잘했을 때 우쭐거릴 때가 많아서 겸손해지려고 기도하곤 합니다.
0: 네.
1: 저는 어떻게 이렇게 구륙사사님도 그래요.
0: 오답이에요?
1: 그래도 이렇게 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 은혜의 오답이죠?
0: 네. 절대 투덜대지 않는 우리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5497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 사랑해요. 알겠어요.
1: 이렇게 늘 사랑 고백해주시니까 투덜 우둘거리지 않으신 건 아닐까
0: 싶기도 하고.
1: 편의점에서 늘 듣는 정권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저를 용서해주세요. 퀴즈 풀면서 회개해봅니다. 3590님도 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아르바이트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2번 보내주신 0997님.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도 투덜대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투덜이라고

0: 거겠죠? 네. 우리 8621 님도 드리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투덜대신다는 1316 님.
1: 어허.
0: 아, 전해요, 저.
1: 배부름의 은혜가.
0: 또 우울감으로 하루하루 힘들지만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던 9893 님. 우리 선물로도 이 투덜이 잠깐 조금 네. 수강 상태가 되고 극동방송 계속 들으시면서 은혜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우리 5189님께서 전주에서 문자 주셨어요. 샬롬!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차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OFD에 함께하니
0: 너무 좋네요.
1: 참말로 행복합니다요. 정답 투덜투덜 징징대다 하셨는데 전희수님 아유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졌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번 주 방송은 끝났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은혜 가득 채워서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에 1244번,

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새 출애굽을 경험한 자답게 살라. 새 출애굽을 경험한 자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2장 15절의 하반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서 좀 해석하기가 어렵기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좀 더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찬송가 다 아시죠? 한글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박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와이즈맨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천문을 연구하다가 유난히 빛나게 비치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별을 따라가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왕궁으로 간 것입니다.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거라면 당연히 그 아기는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다, 만날 수 있을 거다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 아기는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현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였지요. 그리고 천사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헤롯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 지시를 듣고 그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고 바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 대왕은 현자들이 돌아오지 않자 분노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왕의 탄생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 들은 지식에 근거해서 두 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그 근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비극적인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도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만 천사의 도움으로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를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바로 마태복음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한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애굽 도피가 호세아 11장 1절의 그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 하반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750년 전에 호세아가 예언한 것이 아기 예수님의 애굽 도피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님은 또 애굽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이것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불러냈다, 이 호세아 11장 1절에 성취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오늘 본문에 이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 머물다가 나오셨고 또 나사렛에 정착해 사신 그 사건 가운데 공통점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배 중에 있는 자기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내 아들을 향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세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 땅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출애굽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3번,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 모세로 세우셔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새롭게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주전 1446년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맏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사건으로 보았고, 그리고 주전 4년에 아기 예수님의 애굽 도피는 하나님의 맏아들 아기 예수님의 출애굽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의 출애굽은 장차 예수님이 성취하실 구원사역, 즉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언약 백성을 해방시키는 새 출애굽을 상징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이 말씀은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좀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은 한편으로는 이 과거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1446년, 주적 1446년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신자들의 새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신자들의 새 출애굽이지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출애굽을 경험한 자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새 출애굽을 경험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새 출애굽을 경험한 그런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출애굽을 경험한 자답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출애굽을 경험한 자답게 살려면 첫째로 새 모세가 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새 출애굽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아 하실까요? 구원의 확신.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기로서 경험하신 애굽 도피는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 행하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은요, 불렀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 집 앞에 가서 친구야 놀자 하고 부르는 그런 차원의 부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렀다는 말은 죄와 어둠의 속박에서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불러서 구출해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계는 예정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그들을 부르시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신 후에는 부르시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그 구원을 새 출애굽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 출애굽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 출애굽이 BC 1446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 된 것이죠. 주후 1세기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는 있었습니다만 조상들이 애굽의 포로로 살던 그 상태처럼 자기들도 영적으로는 포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 끌려가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고향 땅에서 우리는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새로운 메시아인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을 오셔서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라고 가르쳐줍니다. 더 위대한 모세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출애굽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는 아비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러면서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와 함께 이야기 나누신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자신의 죽음을 통한 새 출애굽에 대해 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별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죽음이지만 이게 죽음이란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굳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를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새 출애굽을 행하시는 분임을 누가가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로서 새 출애굽 뉴 엑소더스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분인 겁니다.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과 죽음과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속박 가운데, 유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새롭게 출애굽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받은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새 출애굽을 경험한 자라는 구원의 확신을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살기로 작정하면요, 하나님이 맏아들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의 속박에서 불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출애굽을 경험한 자답게 살려면요, 두 번째로 새 출애굽이 주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복음의 자유이지요. 받아실까요? 복음의 자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15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새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Out of Egypt. 우리는 밖으로 불러내진 거죠. 우리는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Freedom from Egypt.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8장 2절도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8.15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속박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힘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새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주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구절이 자유를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새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억압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애굽의 속박에 갇혀서 자유함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중독적인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 출애굽의 능력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로 생긴 그 트라우마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까? 새 출애굽의 능력으로 그 트라우마를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 많아서 나 자신이 불만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다른 사람은 계속 질투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까?

새 출애굽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속박 가운데 있으면서 풀려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배와 속박의 생활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속박하고 괴롭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모두 애굽입니다. 새 출애굽을 경험한 자가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애굽의 속박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나와 내 가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약속을 따라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새 출애굽을 행하시는 새 모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류의 애굽이 주는 속박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박하는 모든 애굽의 속박들아 끊어지고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새 모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어떤 종류의 애굽에서도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중독과 범죄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박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새 모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애굽을 벗어나서 복음이 주는 안전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출애굽을 경험한 자답게 살려면요 셋째로 애굽의 규율을 버리고 새 모세의 계명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받아실까요? 마음의 변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는 새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해방은요 어디로부터 해방된 것도 중요하지만 freedom from something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해방되느냐도 중요합니다. freedom to something도 중요합니다. 어둠과 악에서 불러냄을 받아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둠과 악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디로 그러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분 새 모세의 계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새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죄의 노예를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거에 따랐던 마귀의 죄악된 규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새 모세의 참된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이 베푼 구원을 받은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두 번 태어났다는 뜻 아닙니까? 몸이 한 번 태어났고 영혼도 태어난 자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율법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언약 백성인 우리의 마음속에 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기록하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거듭남의 기적을 통해 일어난 일이죠. 율법이 더 이상 이제는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소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언약 백성, 즉 해방을 경험한 언약 백성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규율을 버리고 새 모세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거듭난 신자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부담스러웠던 율법이 이제 즐거워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모세가 행하시는 새 출애굽을 경험한 새 이스라엘이 갖게 되는 새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전에는 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타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요. 그분이 시민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주일 예배에 겨우 오는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목자로 헌신하게 되었답니다. 목원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수고스러운 면이 있지만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새 출애굽이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요, 과거에는요,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섬김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제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새 모세이신 예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출애굽의 은혜로 애굽의 규율을 버리고 새 모세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출애굽이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의무가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을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새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 출애굽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새 이스라엘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출애굽을 경험한 자로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매정한 폭군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새 모세로서 우리를 모든 불의와 악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 중독, 트라우마가 있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출애굽이 가져온 마음의 변화를 따라서 새 모세 예수님의 계명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우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보험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께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예배 시간.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진하게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혹시 쉬고 계시거나 예배 쉬고 계시고 예배 중단했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자,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거기가 이 시간의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나 전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서나 운동하거나 또 산책하면서도 그 자리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직접 노래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떠나 있는 분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예배. 전국 생방송 가운데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죠,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나 여러분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내가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찬양이 오늘 너무

0: 듣고 싶고 부르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찬양 한번 남겨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죠. 거기서 무료 메시지 여러분께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한 주가 그냥 후딱 가네요.
1: 네.
0: 예. 잘 지내셨죠?
1: 네.
0: 예. 우리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도 오늘 두 번째로 오셨는데, 주위 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안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안 알렸는데도 그래도 아는 체를 하더래요. 와, 방송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예. 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만날까요?
1: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0: 온 땅의 주인. 와, 제목이 특별합니다. 뭔가 무게가 있어요.
1: 예. 저는 찬양 선곡할 때 고심해서 시간을 좀 두고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찬양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오늘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존재가 너무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끄럽거나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와, 이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 후렴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이 찬양의 후렴이. 그래서 좀 적어놨었다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0: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1: 네.
0: 이거 얘기하는 거죠?
1: 예.
0: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그러게요. 온 땅의 주인 대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1: 아멘.
0: 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죠.

0: 아멘. 온 땅의 주인. 오, 외국 CCM 후MI입니다 라고 이렇게 네, 알려주셨는데
1: 맞습니다.
0: 7358번님이 그러네요. 네. 악보에 후MI. 오.
1: 다음엔 영어로
0: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구약 성경 말씀이 막 갑자기 떠오르는데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새깨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8845번님, 영혼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는 방송 새깨라 라고 이렇게 또 오셨고, 아침에 비가 내리고 점심에 금빛 햇살 가득한 익산에서 듣고 계신다고 우리 4605번님도 오셨고, 정안면에서 보내신다고 7205번. 정안하면 거기 그 정안휴게소 알밤 생각이 나네요. 서천에서 남편과 듣고 있고, 평택, 경기, 인천. 정신을 바짝 깨운데 라고 7659번님. 청주에서, 인천 남동구, 양평, 구미 출석 1등하고, 진짜 오늘 1등이네요. 구미에서 오셨습니다. 직장일로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대전 현충원에 계시는 아버지 뵈러 가는 중이에요. 휴대폰으로 들으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해요 라고 3373번님. 참 대단하시네요. 8858번님도 오셨어요.
1: 지난달 5월 2일 친정아버지 묘지 이장을 했는데 옮기면서 은혜 찬양 들으며 이동을 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가 은혜라는 찬양만 나오면 생각나네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며 전도를 끝까지 외치시고 물려주신 신앙이라는 큰 보물을 물려주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0: 그렇구나. 보통 이렇게 저희가 라디오 예배할 때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하늘에 계신 누구 생각나요? 생각나요? 뭐 아니면 하늘에 계신 누구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이렇게 또 신청하는 곡도 있고. 어이, 또 5695번님도 그러네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종직이 하셨었어요. 종직이를 사명으로 여기신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이 찬양 했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맞아요. 이 종 치시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또 사랑의 종소리라고 이렇게 또, 그래요. 천국에서 흐뭇하게 우리 자녀들 바라보고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77번님, 중왕동이네요. 커피숍에서 듣고 있고, 부활절 전에 예수님 영접했던 남편, 예수님 지금 너무 잘 믿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주일은 시간 안 된다면서 찾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이 너무 좋다고요. 극동방송도 즐겨 들으시고 은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 방학했다가 계약한 분이거든요. 와, 근데 지금 주일 정수를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7646번님 새끼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시면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찬양 신청곡 전해주시면 샵 1069번으로 알려주시면 악보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또 이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우리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면서 권사님 어떤 곡이죠?

0: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아까 첫 번째 찬양한 거랑 좀 비슷한데요. 우주보다도 넓으시고 바다보다도 깊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또 찬양하고 산같이 항상 그 자리에 우뚝 계시면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이 산 우뚝 서 계시는 그 산같은 주님을 보면서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네. 선곡했습니다.
1: 자,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이제 딱 19분 됐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집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소리 내서요 찬양 부르시면 돼요. 소리 높여서 운전대 잡고도 눈 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안에서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신청곡들, 사연들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인 교구 목사님께서 가정신방 때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울었고 벅찬 감동이 있었다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입니다. 강한 게 강한 거다 이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다 약한데 강한 척 할 필요 없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있는 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멘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여러분 힘내시죠? 약할 때
1: 아멘.
0: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사연과 신청곡들 주고 계시네요. 창원, 우리 김세희 권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곡 이름을
1: 감사합니다.
0: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첫 곡이 온 땅의 주인이었죠? 온 땅의 주인.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 곡이 뭐였죠? 좀 전에 했던 건데 돌아서면 이렇게 있네요. 주님은 산 같아서.
0: 네.
1: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한 주를 기다렸어요. 찬양 예배 축복된 찬양에 은혜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이 라디오 예배를 기다리셨대요.
0: 세상에.
1: 세상에 진짜. 우리 2682번님 고맙습니다. 제가 셋 아들 둔 엄마인데요. 큰아들인 직장생활과 대학교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서 번아웃 와가지고요. 힘든 아이고.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0720번님 새아들 키우는 우리 어머니 영육간에 늘 강건함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예. 아멘.
1: 우리 아들들이 말을 또 좀 잘 들어야 될 텐데. 자, 암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받으러 병원 가면서 새끼라를 들으면서 큰 위안을 얻고 계신다고 9714번님 그래요. 힘내십시오. 용인 날이 맑습니다. 덥지만 그래도 라디오 예배 들으니 교회 온 것 같아요 라고 가산동 직장에서 송파나루역 근처 회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전주에서 우리 1203번님 거제도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오늘 생애 첫 차를 구입했어요. 거제도 극동방송 채널 좀 알려주세요. 거제도, 아 거제도가 아마 여기가 창원극동방송 같은데.
0: 아...
1: 창원극동방송. 예.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 혹시 우리 알려주실 분?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없이 건반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고현교 김진아 집사님이 선택한 곡을 함께 찬양하겠는데,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는 곡이에요.
0: 네.
1: 성령 충만해라! 목사님들이 이러는데, 충만.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 충만. 우리 금세일 권사님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입니다. 아, 우리 충만 예수로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꼭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0: 아멘.
1: 3시 29분입니다. 네. 라디오 앱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하면서 이어폰 꽂고 찬양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듣고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뭐라고 할지. 와, 쟤는 노래도 부르면서 일도 잘하고. 와.
0: 홀리하다.
1: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저렇게 잘할까? 9106번이 힘이 나는 귀한 시간이라고. 야. 운전하면서 또 우리 8174번님 뭐 몇 번이요? 몇 번?
0: 예? 아니 아까 그 거제도 분이
1: 어 맞다 거제도 물어보셨죠?
0: 예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1: 제가
0: 알려주셨어요.
1: 원래는 부산인지 창원인지 좀 헷갈렸는데 아. 7375번님이 혹시 우리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거제도 바다 쪽은 부산 극동 93.3이 더 잘 잡힙니다. 창원 극동보다는 진주 92.5도 괜찮고요. 아 이렇게 또 정확하게 창원은
0: 감사합니다.
1: 98.1이거든요. 아. 부산 극동 93.3 바다 쪽은 부산, 아, 또 다른 쪽은 진주본부가 있어요. 저희가 또 아. 창원 옆에 92.5라고 합니다. 아, 또
0: 많이들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1: 그러네요. 예, 8851번님 아이 창원 98.1 예, 그렇죠. 가까운 가덕도 쪽 부산 채널이 더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우리 5959번님도 막 알려주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그쪽은 또 제가 예, 왔다 갔다 해보긴 했지만 네,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째를 보면서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붕해가 됐다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하원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또 듣고 계시네요. 자, 4154번님.
0: 22년째 혈액투석 받고 있는 아내 권사님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보혈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서 올해는 반드시 신장 이식 수술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아멘.
1: 그래요. 이 찬양은 정말 저 이거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정말 빠지지 않는 찬양이거든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 투석받고 있는 아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의 작은 딸들을 위해서 우리 111 3번님 딸들은 엄청 사랑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영암에서 원영이와 태명이 나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모태신앙이었는데 선교사로 헌신됐는데 신앙의 끈을 놓았다가 지금은 그 아픔 다 이기고 좋은 아이를 만나서 신앙생활도 군교회에서 반주도 한다고 합니다.
1: 와.
0: 그렇구나. 아유, 축하드려요. 오, 고맙습니다. 4797번님. 칭찬하셨네요. 전 처음에 이게 칭찬이 아닌 줄 알고
1: 말하지 말고 찬양만 하세요.
0: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칭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입으로 읽기는 참 민망하네요. 예. 대구에서 전주 가면서 지금 1484번님 듣고 계시고, 기말고사 앞두고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고1 딸 수연이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자녀 되게 해주세요라고 2378번님. 그러게요. 지금 기말고사로 대학생, 중고등학생 다 지금 고생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예,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잘 발휘하고 그 모습 그대로. 아까 누가 이 찬양을 신청하셨길래요. 제가 이 멘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한번, 예, 한번 보여주세요.
1: 아멘.
0: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을 신청한 곡이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까 어떤 분이었죠? 제가 문자 분명히 봤는데. 자, 수원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있네요. 5237번님. 저는 운전할 때만 듣다가 이번 주부터는 극동방송을 집에서 쭉 라디오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삶의 예배를 만들어 가는데 통로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9152번님. 교회 가려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마늘을 까고 있다고요.
1: 교회 가지고 가시려고.
0: 아, 그런가? 갑자기 마늘이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를 가려고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그래요. 꼭 이번 주에 9152번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일해서 큰 소리로 따라 부른다고 0785번님도 남기셨습니다. 8745번님.
1: 안녕하세요. 채팅 처음 남겨봐요. 항상 운전하시면서 극동방송 들으시며 힘 얻으시는 엄마의 추천으로 태어난 지 46일 된 아들 돌보며 듣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추우나 더우나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엄마가 힘내시기를 바라며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선하심 부탁드려요. 라고
0: 그리고
1: 하셨습니다. 우리 영이 하고 싶은 거다 해.
0: 와, 영이 좋겠다. 하고 싶은 거다 해라고.
1: 제 이름을 영희로 바꾸고 싶네요.
0: 자, 신청곡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요, 제 자신의 이 모습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대방 사람,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요구사항, 요청, 바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목적이 있으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0: 남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도 우리 7712번님, 2777번님이시네요. 듣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듣고 계시네요.
1: 샬롬, 대프리카 대구 오늘 덥습니다. 저는 63세 주부인데 남편 일터의 직원이 수술 요양 중이라 7개월째 현장직을 겸해 일합니다. 지금은 1톤 트럭에 물품 가득 싣고 외관 거래처 납품 갑니다.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극동방송 맥체인 성경 읽기 듣는데 목소리가 김 PD님인 것 같은데 맞나요?
0: 네, 맥체인 성경이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네.
1: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가 봅니다.
0: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뭐, 좀 녹음을 여기저기 그래도 좀 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그래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가지고, 대구에서도 주셨고요.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오늘도 참 많이 덥네요. 남편 일 도우면서 새끼라를 듣습니다. 저도 모르게 찬양 흥얼거리면서요. 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 극동방송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고, 여기는 충북 청주시 가경동이라고, 0360번이에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청주본부가 생기고, 충주에 중계소가 또 생겨가지고, 지금 시험방송하고 있는데, 충북 지역에도 극동방송이 깨끗하게 지금 열심히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극동방송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케가 이 시간 방송 좋다고 해서 듣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라고 계속 찾게 될듯 합니다. 8851번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플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방학 중인 우리 어머니 속히 교회 나가시길 기도해달라고. 3908번님, 우리 어머니 나중에 꼭 같이 계실 때 한번 전화 연결해보자고요. 다른 데 있어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고요. 창원에서도 주셨네요.
1: 창원에서 서울 가면서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살 젊는 나이에 하늘나라에 간 우리 아들 비니가 좋아했던 내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 그렇구나. 비니라고 했죠? 비니가 좋아했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아.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5311번님의 찬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들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아, 참 너무 너무 이렇게 좋은 찬양이죠. 위로가 되는 찬양.
1: 울컥했어요.
0: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찬양. 예. 오늘 찬양 다 울컥하네요. 0720번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심과 동행하심을 흠뻑 젖어 이룰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면서 감동의 물결입니다라고 이렇게
1: 아멘.
0: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한의원 가시고 계시는군요. 대전에서 우리 1967번님, 예, 침도 맞고 허리 막 운동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예. 12년 전 태교로 들었던 방송이 어느새 4명의 아이를 낳고 차 안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더더욱 육아는 나의 힘이 아님을 느낍니다.
1: 아이고.
0: 와, 4명. 한 명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1: 예.
0: 그쵸?
1: 대단하십니다.
0: 권사님?
1: 네. 저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든데.
0: 그러니까 우리 8417번님 대단하십니다. 차 안에서 지금 4명을 데리고 지금 이동하시는 건지, 와, 대단하세요. 그 다음에 포항에서도, 야, 저희 교회 목요일 행복전도대 거점인 평생교회관에 가서 전도하고 와서 집안일 하면서 또 라디오 듣고 찬양 따라하고 있다고, 화이팅! 엄청 부지런한 분이네요. 와, 대구 54단에 근무 중인 아들, 오늘 진급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시길, 전역할 때까지 건강 지켜달라고, 3678번님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6년 다 돼가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면서 7095번님 사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1: 와.
0: 마지막 찬양 할 때입니다. 아, 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연도 다못 읽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목요일에 라디오 예배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 내일 새끼라는 또 계속됩니다. 우리 권사님 청년 같대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1: 감사합니다.
0: 예.
1: 이쁜 선물 좀.
0: 자, 우리 0778번님 고맙습니다. 김세희 권사님과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을

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대힘의 찬양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대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소수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있을 때 독일의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1886년 세계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지금 벤츠 자동차는 저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미국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의 아들인 오빌 라이트, 윌버 라이트 이 형제가 자전거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수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늘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발명된 지 17년밖에 안 됐는데 1903년 12월 17일 자기들이 만든 플라이어 1호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정의하기를 믿음은 꿈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원어 성경의 실상이라는 말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 진문서같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내가 믿고 꿈꾼 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역사로 바꾸어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과거에 갇혀서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또한 그 꿈꾸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기 때문에 현재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집안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삶

그런 땅이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람을 거인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들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바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앞에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여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 대한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한숨 쉬며 살아가겠습니까? 한 번뿐 인생인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장차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꿈을 분명히 꿨는지 형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 꿨는데 형님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저 못된 녀석,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어디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졌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년 365일 저들을 부리다가 병들면은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노예의 고난도 요셉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 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가정 총무로까지 그가 인정받게 되었을 때 또 신내리다고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에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성악가들이 또 연주자들이 세계 나가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데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다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꿈꾸었을 때 그에게 형통의 복이 임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다 왔을 때 2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나고 난 후에 형들이 와서 꿈꾼 그대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9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9년 지나니까 22년 됐을 때에 꿈꿨던 그대로 형들이 앞서 넙죽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평안히 살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 저들이 걱정하니까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

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자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붙잡고 나갈 때 많은 도전과 시련이 다가올 것이지만은 눈알 깜짝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께서는 예수님만 바라고 나갈 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난 물고 뜯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길은 파멸의 길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냐.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주가 길이만 150m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 그 길이만 한데,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내렸을 때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가축들을 보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족 대대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라는 그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고대 사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어떤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사가 되어서 이제는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부인 나이 90인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백세의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당시 에녹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넌 이 죄만의 세상에 있지 말고 내게 올라와라.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로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을 설명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그러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365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자기를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죄를 지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죄를 짓습니다. 왜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물고 뜯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이 원어에 성경 보면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 찾고 찬송으로 찾고 말씀 묵상으로 찾고 예배를 드리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일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자고 부르면 영광으로 알고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을 들 때 주님 만나주시고 전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열심히 주님 일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패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한평생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루가 빨리 지나고 일주일이 빨리 지나고 한 달이 빨리 지나는지, 여러분, 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술가로, 화가로 꿈을 이루려다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 인응 선교사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계명대학교에서 미술대를 졸업한 다음 훌륭한 화가로 화가의 꿈을 꾸고 1980년 독일 뒤셸도르프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유학 시절 어느 날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성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성교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그림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성공한 화가보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가 스페인령 그란 카나리아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가서 그를 도우며 잠시 지내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새벽에 해변을 걷다가 갑자기 가슴에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불을 받고 나서 감리교를 창시한 것처럼 이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든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 당신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 안수도 안 받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평지도 무슨 선교를 하냐고.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1989년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기니베사우라고 하는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저기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 기니베사우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2021년 유엔 통계를 보니까 그 1인 1년 총 수입 이 GDP가 759불, 그러니까 1년 총 수입이 114만 원 정도, 한 달에 9만 5천 원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지요. 9만 5천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근데 이런 나라는요, 또 아이들이 많아요. 대부분 7, 8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9만 5천 원 갖고 어떻게 한 달을 삽니까? 그래서 유엔 통계로 보니까 유엔에 195개국이 등록되어 있는데 180제예요. 가장 극빈 국가로서 1년 총 소득이 100만 원, 110만 원 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가 계속 전쟁이 있고 또 구태타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이고 또 각각 주술을 섬기는 정령 숭배 신화 갖고 있는데, 기독교에는 1%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도 부족하고 의료시설도 열악한데, 그것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를 하는데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둘 청년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1993년에 세워진 밀리따르 교회는 훗날 수백 명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해서, 이 선교사님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학교가 7개나 세워지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고, 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총성과 폭격 속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가리고 숨어 지내야 됐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력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나라 교회 지도가 되고, 그들이 다시 시골 마을 들어서 서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온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2004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의 큰딸 두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칼스 뉴먼 대학교에서 그래픽을 전공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우리 아빠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 사역지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잠깐 시내에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는데, 택시로 가장한 무장 강도입니다. 그 택시 타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탁 낚아채는 순간 타의 발동을 거니까 그 참태 끌려 들어가고, 끌려가서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아스팔트에 깨지고 해서 급히 중환자실에 옮겼지만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20살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20살 난 자기 맞딸이 천국에 간 것입니다. 전쟁도 견뎠고 가난도 견뎠고 풍토병도 견뎠고 다 견뎠는데, 사랑하는 딸의 죽음만은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울면서, 하나님 왜 하필 제 딸입니까? 하필 제 딸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당한 사람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오래전에 본인이 딸한테 줬던, 사줬던 크레파스 쓰던 오래된 크레파스가 있었습니다. 그 크레파스 상자를 보는 순간 딸이 자기에게 오래전에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아빠는 화가인데 왜 그림 안 그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크레파스를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그의 화가의 꿈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 청년, 노인들을 그리며 아프리카에서의 슬픔과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그림을 통해 아프리카를 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 현저 성경 구절과 성경 고백도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눈물의 그림이었고 눈물의 기도였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과 한국 곳곳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셨지만 대신 더 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들의 얼굴과 함께 딸이 남겨준 아련한 추억과 복음을 화폭에 담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역사하심을 전하렵니다. 딸을 잃은 아픔으로 아프리카 땅을 떠났다면 원망과 후회로 채워졌을 생이지만, 그림으로
아픔과 슬픔의 땅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계속

0: 계속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그는 선교사역을 이제 은퇴할 때까지 35년 동안 가장 최빈국인 그 아프리카 그 땅에서 선교사역 하다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어려움이 나와도 주님 주신 영롱한 꿈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지역번호 02-6181-9191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책장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야,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부분이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심정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죠.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정답이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가 막막한 기분이 들면 이렇게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가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가끔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문제 중에 가장 해결 안 되는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대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 그 흔들림 없는 믿음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지선 이윤화 아이빅 밴드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찬양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곡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것도 아니고 찾아지지도 않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곤 하는데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죄와 사망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모든 정답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덕분에 한 번 더 힘내고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일어서는 그런 오늘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2876번님, 보이는 것에 흔들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 나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끌 때가 있는데요. 말씀에 힘입어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주님의 사랑을 보게 인도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고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또 때로는 고달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오늘 다시 또 일어설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는 일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함께 해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5643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영어 찬송으로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는 특별 인터뷰 이어집니다. 오늘은 언어 교육을 통해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교육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0: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연을 살펴보면 특히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정말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같이 걸어가기 특별 인터뷰, 같이 만나보기. 이분은 한국, 미국 또 여러 나라에서 교육 선교를 해오셨고요. 특히 네 자녀를 잘 양육하신 것으로도 소문난 분이십니다. 교육 선교사이신 이정일 목사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또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차게 일하는 이런 방송국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앞서서 교육 선교사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공부를 좋아했는데 공부를 좋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사는 사람들,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서 젊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 방향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0: 네. 거의 40여 년 동안 교육의 길을 걸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1: 생각지도 못한 꿈을 꿨죠. 유학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유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교육 분야를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일들에 종사를 하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왔지요.
0: 그렇군요. 그러면 교육학 쪽을 하신 건가요?
1: 그렇습니다.
0: 40년 동안 또 여러 교육 현장에 계셨을 텐데 네. 또 우리 듣는 방송가족분들은 그럼 저분이 뭘 가르치셨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학생들 중심으로 가르치고 교회 강대상 뒤편에 3분의 1 정도 강단 뒤에 네. 독서실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뭐 가르치는 일이 좋으니까 아이들 방황한 아이들 이렇게 설득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도록 하니까 좋고
0: 예. 네. 그러면 그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과 과목을 가르치신 건가요?
1: 아니죠. 그때는 나도 젊으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0: 공부법을 알려주셨군요.
1: 네네네, 그렇습니다.
0: 아, 뭐 수학, 과학, 영어 어떤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 아니죠.
0: 아이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1: 그렇습니다.
0: 학습법을 가르치셨군요.
1: 네, 네.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해오는 이 길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로드맵이죠.
0: 네. 참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시고 또 거기에 기도 처소 마련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뵀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교회에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네. 공부방, 공부의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는 와 정말 참 귀한 일을 하셨네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쭉 네. 활동하고 계신 거죠?
1: 예, 네,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지금 다른 선교지에 가서 공산국 국가고 모슬렘 국가니까 네. 나라명을 말씀드리긴 좀 힘드니까
0: 예, 보안상 또 밝히긴 어려우시죠.
1: 네네 거기서도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큰 테마 속에서 모든 게 굴러가죠.
0: 네. 그렇게 선교지에서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또 좋은 학습법을 전수해 주시면서 특별한 교육 방법을 고안해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0: 있어요. 네,
1: 네네,
0: 저도
1: 그렇습니다.
0: 궁금한데요. 지금 다들 궁금해하면서 듣고 계실 것
1: 그렇겠죠.
0: 같아요. 어떤
1: 예.
0: 방법인지 좀 간략하게라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저는 뭐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생기죠. 시작은 뭐 크게 안 하고 몇명 데리고 했는데 잠깐이면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늘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좀 이렇게 특허 좀 내라고.
0: 아, 네. 주위에서 큰 생각 없었지만 꼭 좋은 건 주위에서 해달라고 다들 요청하잖아요.
1: 그래서
0: 그러셨군요.
1: 그것이 한국어를 통하여 Little Korean이죠.
0: 예.
1: 예, 그래서 세계 언어를 배운다, Learning Global Languages라고
0: 예.
1: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0: 아, 책 제목이자 교육법의 명칭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Through Korean Learning Global Languages. 그러니까 세계 언어, 언어를 배우는데 한국어를 통해서 세계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신 거군요. 아, 수많은 한국 어린이들이 또 언어를 배울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렇습니다.
0: 참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과 또 선교지에서의 노하우가 합쳐져서 또 이런 방법이 탄생했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어로 TLGL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물론 이 교육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면 2박 3일도 모자라겠지만, 네. 지금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대략 어떤 원리로 또 이렇게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1: 거기 세계 모든 언어들이 있고 그 언어 속에 또 문자 체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0: 네.
1: 있는데 한글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과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그런
0: 그렇죠.
1: 기가 막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세종대왕님께서 이거를 잘 만들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이 구조도를 잘 몰라요.
0: 그렇죠.
1: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교육학을 할때 우리 교수님이 분석학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제 과목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많은 걸 전수를 받았죠. 그래서 한글을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열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스를 하나님이 주셔 억지로 밀어넣어서 이것밖에 할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어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대구와 또 서울에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그 구조를 뭐 지금 혹시 조금 소개하라면 조금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0: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한글 언어는 거기 저 컴퓨터 AI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책에 관해서 조금 이제 다 완성이 되고 AI한테 조금 물어봤어요. 이거를 이렇게 구사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전혀 구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이 창안한 방법에 대해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면서 해도 끝에 가면 옛날 방식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외우는 방식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창의적이지 못해서 우리의 앞날이 정말 창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히는 거잖아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길목을 암기식 교육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창의식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소개해
0: 예, 좀
1: 드린다면
0: 예를 들어 소개해 주시면 또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자음을 대부분 먼저 가르치고 자음을 가르칠 때에 가나다라로 기역니은으로 가르치고
0: 네.
1: 그러면 기역을 한 다음에 아를 붙이면 발음을 하려 그러면 기역아가 되니까
0: 가가
1: 가를
0: 된다.
1: 만들기가 힘들죠. 기역아가 어떻게 가가 되냐고.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 무조건 통째로 외워갖고 통째로 숙달이 돼서 되는데 외국인이 볼 때는 이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역아를 가르쳐갖고 가라고 발음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음을 교정해서 정확하게 나가는 법, 그다음에 모음부

0: 부터 먼저 배워야 하는 법, 그다음에 모음을 순서가 아야어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다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 애우기 힘든 거, 이런 것들 쉽게 애울 필요도 없고 한글은 숙제도 필요 없고 그냥 보면 그 자리에서 알아지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방법론에 있어요.
1: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뭐 목사님 주신 말씀을 좀 종합해 보자면 예. 또 한국어의 그 자음 모음 구조 예. 그 분석을 또 영어에 접목시켜서 그렇죠. 영어를 좀 더 쉽게 그렇죠. 자음 모음을 이미 알고 있는 한국 아이들이라면 예. 예. 그 분석을 통해서 대치시켜서
0: 그렇죠.
1: 영어를 그렇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예.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0: 예.
1: 거죠?
0: 예. 뭐 예. 영어뿐 아니죠. 세계 언어를 여기에 접목만 시키면 자동으로 세계 언어를 배울 수 있는데 쉽게 배우고 또 한글을 베이직으로 한다는 거예요.
1: 네. 네,
0: 다른 나라 언어는 이게 베이직이 안 돼요. 근데 한글은 돼요.
1: 그게 또 우리 한글의 우수성이고 그렇죠. 특수성이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이 우수하고 또 특수한 이 한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예. 그것에 또 비추어서 다른 나라 언어도 좀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0: 네, 네.
1: 그런 방법을 또 이렇게 고안하셨는데 그것이 TLGL이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얼마 전에 세미나 진행하셨다고 앞서서 말씀 네. 주셨는데 또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0: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신 선교사님들 각국 나라에서 총 합해서 한 32명 정도 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냐고. 그래서 저도 모른다고 지금까지 평소에 해오던 방법으로 이것을 책을 만들었고 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 예, 네. 그랬군요. 네. 또 선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이런 방법을 고안해 내셨는데 또 앞으로도 이 교육법을 통해서 또 곳곳에 선교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참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 선교사이신 이정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찬양 함께한 뒤에 또 계속 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에 또 어떤 찬양 또 많이 부르시고 어떤 찬송가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0: 우리 집사람하고 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 참
1: 네.
0: 좋습니다. 예.
1: 특별히 그 찬송가를 애창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참 그걸 참 업으로 삼고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평소부터 좋아하지요.
1: 네. 또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또 사역의 마음이 담긴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한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0: 같이 걸어가기 오늘 특별 인터뷰 같이 만나보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언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교육선교사 이정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창 나눴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목사님께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도 궁금해집니다.
1: 네.
0: 예, 자녀를 넷이나 두셨다고요.
1: 네, 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녀가 적어서 없어서 애를 먹지만 저 같은 경우는 4명이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첫째도 이제 메디컬 닥터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둘째도 메디컬 닥터로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셋째는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는 딸이고
0: 네.
1: 셋째는 아들인데 아들은 DNA 분야 과학 계통의 과학자예요.
0: 아, 과학 연구자로 일하고 있군요.
1: DNA 분야에서 세계 1인자예요. 그래서
0: 네.
1: 과학자로서 지금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고
0: 예.
1: 있고, 그리고 넷째는 늦둥이라고
0: 예.
1: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 졸업식을 해요.
0: 아, 대학생이군요. 예.
1: 예.
0: 내 자녀를 또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또 자녀들로 이렇게 키워내셨는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은 그 비결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1: 그렇죠.
0: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켰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어떤 철칙, 양육의 비결, 그런 것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갈때셋 아이들 데리고 갔고, 넷째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0: 네.
1: 셋 아이는 제 연령에 비춰보면 교육 방식이 부단히 한국적이고 권위적이었죠. 왜냐하면 학위를 받으면 돌아와서 내가 활동을 해서 또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엄한 교육을 시켰고요.
0: 그러셨군요.
1: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마음이 지금도 많이 아프죠. 교육, 미국식 교육하고는 너무 많이 틀리니까. 근데 넷째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미국식으로 키웠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또 말로 다할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문화에 맞도록 교육 방식을 적용을 한 것이죠.
0: 예.
1: 그런데 역시 다 괜찮은데, 결과론적으로는 한국 교육은 조금, 여운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끊게 돼요. 그리고 상처를 좀 많이 주게 돼요. 근데 미국 교육은 천천히 가고 부모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0: 아,
1: 예, 그게
0: 네.
1: 이제 정반대 현상인데, 결과론적으로는 복음으로 이렇게 성화시키면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양쪽 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0: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어떠한 철칙과 어떠한 이것만큼은 좀잘 지켜야겠다 생각하면서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1: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을 갔으니까 제가 공부를 하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텔레비전은 없고, 그러나 랩탑이든 컴퓨터 시스템들은 최고 좋은 것을 사주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학원에 한 번도 보낸 적 없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면 스스로 풀게 하고, 그것이 창의적인 방법이죠. 끝까지 혼자 해결하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0: 네. 또 주신 말씀 또 정리해 보자면, 일단 최대한 어떠한 것이든 스스로 해결하고,
1: 그렇습니다.
0: 스스로 풀어보고,
1: 그렇죠.
0: 스스로 공부해 보려는 그 노력을

0: 예.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그렇죠.
0: 그 습관을 심어주는 그 과정,
1: 예.
0: 긴 과정을 예. 또 부모님들이 진짜 눈물과 믿음으로 견뎌내야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예.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1: 절대로 안 되죠. 뛰쳐나가고 싶고 사춘기도 견뎌야 하고
0: 아, 네.
1: 진로도 결정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모두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본인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0: 네.
1: 예, 나는 생각에 이렇게 가고 싶다. 부모는 어떤 이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이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그랬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 창의적이다 보니까 울타리를 훨씬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자로 벌써 어릴 때부터 이게 꿈이 펼쳐졌어요.
0: 그렇군요. 네. 예. 그 인내의 과정을 부모님이 많이 힘들게 겪더라도 창의력과 자립심이 생길 수 있도록
1: 맞습니다.
0: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군요.
1: 예. 예. 예.
0: 지금 듣고 계신 크리스천 부모님들에게
1: 예.
0: 꼭 해주고픈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거기 성경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언장을 남길 때에 디모데에게 제2세 교육을 부탁을 하잖아요.
0: 네.
1: 할 때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0: 아, 아멘.
1: 너는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르침의 전수 교육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0: 예.
1: 얻는 법, 구원을 얻는 법, 세상을 향해 팔을 펼치는 법, 교훈과 책망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법, 그런 것. 그다음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채워가라는 법,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고 머릿속에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견디고 말씀에 확고한 신앙관으로 이 세대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역시 또 모든 원리는 성경 안에 있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젊을 때는 잘 모르니까 성경이 맞나 안 맞나 시험을 하는 것이 예, 예. 그렇게 한 결과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70이 돼서 다음을 준비하고 물려줄 때가 되었으니까 돌이켜 볼 수 있지 않아요.
0: 예.
1: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였다. 지금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일 것이다.
0: 아, 네.
1: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우리 모든 크리스천 부모님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고안해낸 이 교육 방법 TLGL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혹시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1: 이게 영어로 True Korean Learning Global Languages라고 타이핑하시면 구글에 떠요.
0: 아, 그렇군요. 예.
1: 또
0: 예.
1: 아니면 영어 아니면 한글로도 한국어를 통하여 세계어를 배운다고 하면 구글에 떠요.
0: 그렇군요. 예, 예 TLGL 인터넷 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시거나 한국어를 통하여 세계 언어를 배운다. 우리말 제목으로도 검색하시면 또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또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1: 그러네요.
0: 네, 네. 앞으로의 또 계획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네. 저희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예, 네. 교육 분야는 폭발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많지만 특별히 교육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으로 성화되셔서 자신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팔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 바라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육 선교사로 40여 년 활동하고 계시는 이정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천만에요.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인터뷰로 여러분 사연 많이 소개 못해드렸는데 그래도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7번님, 늘 지친 마음으로 퇴근하는 길에 같이 걸어가기 들으며 힐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신청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연주 찬송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같이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자의 현재와 미래 상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라는 외침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 해답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만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죄악된 인간의 본성, 즉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악된 성향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 상태는 고난과 불의를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지 않고 영화로운 몸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고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분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 상태는 고난과 분리를 포함합니다. 고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두통이나 독감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입니다. 다시 한번 17절과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한 고난에는 육체적인 박해뿐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언어폭력이나 조롱 혹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승진이나 직장을 잃는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난도 포함됩니다. 성경에 따른 도덕적 기준을 지켰다는 이유로 조롱당한 적이 있습니까? 낙태의 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경멸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멸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의 형태입니다. 분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된 행실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1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육체의 죄악된 행실이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리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 해답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 즉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육신 때문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분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새 본성을 먹이고 옛 본성을 굶주리게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다른 믿는 자들과 교제함으로써 또 예배하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을 먹입니다. 주님을 섬김으로써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새 생명을 키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육신을 굶주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0: 우리는 육신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으므로 육체의 죄악된 성향과 행실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우리 삶에서 그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자극하는 글을 읽거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봐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신성한 생명, 새 생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13절과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 상태는 고난과 분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의 상태는 상속과 영광입니다. 17절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혹시 부자로 태어났으면 혹은 엄청난 재산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상속받을 것에 비하면 그런 것은 푼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소유하시고 그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억 부자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영광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 하는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 하는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답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기회, 여러분의 특권, 여러분의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는 상속과 영광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히브리어로 아빠 또는 파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애정, 신뢰를 표현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15절의 양자의 영은 무슨 뜻입니까? 1세기 로마 문화에서 친아들은 성인이 되면 입양 절차를 거쳐 가정 내에서 성숙한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녀이면서 동시에 아들이기도 하며 그분의 가족 안에서 성숙한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며 그분을 경건하게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이 아주 무너져 내린 어느 힘든 날이었는데 혼자 밥을 먹는다고 식탁에 앉아 차려진 밥상을 바라보다 눈물이 왈칵 쏟아

그렇게 한참을 엉엉 울다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백이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없어진 건 더더욱 아니었는데 그냥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하면서 놀랐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요, 제 생각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쁜 상황에서의 고백도 기뻐하시지만 마음이 무너진 잿더미에 앉아 그래도 주님을 참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안에 담겨진 눈물과 진심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께 고백해봅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요.

이 찬양은 좀 이렇게 90년대 아니면 80년대 후반 느낌 나는 이런 버전으로 들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오늘 첫 곡으로 드렸습니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영입니다. 오늘 첫 곡,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함께 나눴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오늘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누구의 아들, 아니면 누구의 딸, 세영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주님이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아들, 딸, 땡땡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좀 우리 예수님께 고백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계신 곳에서 고백하셔도 좋고, 문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문자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고백을 합시다. SNS 하실 분들은 SNS에다가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보는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이 섞여 있는 찬양이죠. 더욱 사랑 함께 들으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I love you, Lord.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 쭉 이어드렸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듯, 안 좋으면 더 좋아요. 상황과 환경이 좀 좋지 않다면, 의식적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정말 진짜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요. 제가 어느 날 했던 정말 너무 힘든 순간의 고백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뭐 제가 다알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제게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상황은 엉망이고, 환경도 엉망이고, 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고민하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랑 다 상관없이, 그냥 제가 주님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그 잿더미에 앉은 것 같은 사람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고백을 꼭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0편 말씀 함께 나눌게요.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찬양 들으며 이어갈게요.

간다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음악 묵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음악 묵상의 나레이션을 들려드리지 않고 바로 곡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곡은 그냥 어떤 사전 어떠한 지식도 없이 혹은 어떠한 가사의 설명도 없이 그대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음악 묵상, I Love You, Lord. 함께합니다.

영어라서 다알순 없겠지만 혹시 어떤 성경의 말씀인지 유추해 보셨어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녹여낸 곡이었습니다. I love you, Lord. We love 앨범에서 함께 했고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오늘 한 시간이었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사랑 고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신 마음이 우리 삶에 그대로 덮여 우리의 삶에 좀 괜찮지 않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괜찮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나의 환경과 상황에서 세상과 다른 반응? 그리고 세상과 다른,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안에 가

갖고 있을 수 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평안과 기쁨과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선하시기에 나의 삶은 결국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에도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평안함이 여러분께 가득하길 기도하면서 샬롬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 혹시 좀 혼자 안 계셔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지 못하신 분들, 혹은 뭘 그렇게 해 하면서 안 하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꼭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며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제작 진행의 강세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슬픈 날, 실망스러운 날, 그리고 절망스러운 날에도 하루하루를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나날은 하나님의 설계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쉼과 평안함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노인팅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이어서 류수영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이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설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으로 문자 주시고요. 107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드릴게요. 세상을 사는지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햇빛이 비추는 날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이 찬양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 신청 찬양도 보내줄 수 있고요.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보내주셔도 됩니다.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2499번님께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762번님께서는 아내가 육아로 많이 지쳤고 또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었는데 지치지 않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시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하고요.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송으로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앞에 수식어 하나를 조금 더 붙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의 설교를 바탕으로 수식어를 완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씨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씨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생각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씨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66권 1189장 31,103절로 되어 있는

이 두꺼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뽑는다면 무엇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외우시네요. 그래도 모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스크린 보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과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도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이면 우리도 1세기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사람은 요한 1서 3장 16절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사람은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이 16절에서 알고라는 구절, 이 알고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 요한 1서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뭐가 마땅합니까? 뭐가 마땅합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17절 말씀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목숨 다음으로, 생명 다음으로 여러분 아끼는 게 뭡니까? 목숨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긴 게 뭘까요? 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돈 아닙니까?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의 돈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 같은 돈,

특히 소중하게 여기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아끼는 돈으로 형제를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형제 사랑이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은 쐐기를 박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면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성급 호텔 가서 뭐 뷔페는 아니더라도 콩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콩국수 한 그릇 대접하셨습니까? 콩국수 한 그릇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다 불순종하고 오셨군요. 한국의 컨벤션 대표를 맡고 있는 서정인 목사님의 책 고맙다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골수를 이식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골수 이식을 하려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서 전신 마취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의료사고까지 나서 자칫하면 생명까지 잃을 그런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이식이 잘 되었고 이 여자아이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5개월쯤 지나서 아이가 재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 골수 기증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이식을 하면 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1%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1% 확률을 위해서 어떻게 다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을 뻔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아내도 그렇고 전문이었던 매제도 다 뜯어 말립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은 잘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 확인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 다 비슷하죠. 다들 하는 말이 그럼요 목사님, 어떻게 두 번이나 하겠습니까?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몸도 약하신데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신데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듣고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콰도르로 비전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장로님께 또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장로님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하시지요. 자기 골수 아니라고 말이지.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사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 아이와 그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하시죠.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라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령 가능성이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딸이었다면 너가 그렇게 하겠니?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다시 골수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간의 마음을 바뀐 사연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을 쓰고 나서 그간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리십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곧장 병원으로 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목사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골수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예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딸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온 가족이 교회에 등록한 것은 물론이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과연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내 자식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골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1% 확률밖에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골수는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 지갑 정도는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너무 감동하셔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지. 여러분, 내 골수를 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 지갑 정도는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고 아무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돈이라고 하고 돈 앞에서는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 해도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사랑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사랑하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왜 또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 앞에 인색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구체적인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자세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지난 한 주 동안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그 생각을 정말 제대로 한다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스스로 가책을 느낄 정도로 막 엉망으로 살다가 왔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령 내 양심이 가책을 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죄를 지어서 마음에 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의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며 살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책도 없고 마음에 걸린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아버지에게 막 달려와서 그냥 안기는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학창시절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칠 때 혹시 시험이 기다려진 적이 있으십니까? 막 시험을 빨리 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아주 가끔 시험을 기다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을 때. 약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면 시험을 빨리 치고 싶어요. 학교에 갔는데 오전에 1교시는 자습 안 하고 싶어요. 빨리 좀 시험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시험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시험을 즐기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가끔, 아주 가끔 설교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초에 벌써 설교 원고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시간이 왜 또 그렇게 느리게 가는지요. 막 빨리 주일이 되어서 설교하고 싶어서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물론 이런 날이 거의 드물다는 것이 언제나 문제지요. 대부분은 막 쥐어짜듯이 뭐 힘겹게 설교 준비를 마칩니다. 그럴 때는 주일이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시간은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자신이 없으니까 잠까지 설칩니다. 악몽도 꾸고 설교를 죽쓰는 악몽도 꾸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형제에게 원망할 일이 생기면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단순히 이번 주에만 실천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일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이든 예배이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며 살면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이 뭘까요?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군복무 중인 저의 첫 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군에서도 일과 시간을 마치면 휴대전화를 다 사용하죠. 휴대폰 다 씁니다. 카톡하고 뭐 다 연락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제 아들은 평소에 연락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제 아들은 사단장 운전병이기 때문에 기상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하루 종일 휴대해요.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는 그냥 편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렇게 연락이 없는 아들이 얼마나 자주 연락이 오는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어제네요. 주말에 동기들하고 외박을 나가서 수영장, 워터파크 가기로 했는데 수영복을 포함해서 모든 준비물을 택배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얄민지요? 평소에 연락을 안 하다가 자기가 뭐 필요한 것이

0: 그러니까 어디에 사진 찍어서 이거 맞냐 확인해가지고 다 보내줬어요. 그럼 택배 받은 아들이 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빠진 것 있어요.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 있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날 나가야 되니까 금요일까지 반드시 도착을 해야 됩니다. 또 보내줬어요. 평소에 연락도 없는 녀석이 필요한 거 있으니까 얼마나 연락을 자주 하는지요. 막 괘씸해 죽겠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악해도 괘씸해도 얄미워도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것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녀가 평소에 말 잘 듣고 예쁜 짓을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자녀가 예쁜 짓 하면 달라는 것도 예쁘고요. 어떤 거 무리한 요구를 해도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어떻게든지 부모로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22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녀가 와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면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지갑 좀 열라는 얘기를 들어도 콩국수 좀 사주라는 얘기를 들어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끝까지 인색해서 자기 지갑을 열지 않는 자녀가 날마다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22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매우 칭찬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인색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계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이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특별히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복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0: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범서서부교회 진상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 기억하시겠어요? 진상원 목사입니다. 소망의 기도, 그 다음에 설교 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신 거 기억하는데 오늘은 복음 메시지 전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생님에게 좋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진짜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왜 오셨는가?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죄 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안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더미, 불행이 더미더미로 얹히고 예수님 그런 일것들도 불안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제일 불쌍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 죽잖아요. 죽어도 좋은데 못 가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형무소로 가는데 살다가 이 죄를 짓고 나면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땅의 형무소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좋은 데 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이 없으면 진짜 모르겠는데 백만 분의 일이라도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이잖아요. 한순간이면 눈 딱 감고 천년이든 만년이든 참고 견디면 되는데 성경대로 영원히 그런 곳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선생님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편은 자기 사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편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진짜 저도 말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편이 되는 디딤돌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구분하려고 하면은 나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누는 분기점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가? 다 좋아요. 첫째는 예수님 편이 되니까 좋아요. 다른

몰라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란 건 알잖아요. 그래서 도덕 교과서에도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 되면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편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가르친 게 또 대단해요. 요즘 가정이고 부부고 부모 자식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집도 많지만 이 문제는 일단 해결될 수 있어요. 세계 4대 성인이 가르친 걸 교회에서 매일 가르쳐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거 늘 반성하는 게 예수 믿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똑같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들이 효도하는 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 주는 거, 이거 전부 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시절 세상 사람들, 특히 아내들이 교회에 폭발적으로 나온 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집에 예수 믿는 경주댁이라는 사람의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술 먹고 마누라 두드려 패고 아들 두드려 패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변했어요. 물어보니까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이 아주머니가 기대가 돼요. 아, 우리 인간도 교회 가면 괜찮을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가 변해요? 마누라가 변해요. 남편 변화시키러 갔는데 마누라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변해가지고 변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니까 남편도 저 인간 지금 미쳤나 죽으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남편도 변해요. 아버지도 변하고 엄마도 변하니까 누가 변해요? 애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행복한 가정이 되고 깨소금 팔고 참기름 파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에이 목사님, 우리 옆집에 교회 다니는 인간 있는데 그 인간은 안 그러던데요? 맞아요. 안 그런 인간도 있어요. 지독하게 안 변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나도 목사지만 미치겠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인데 안 믿으면은 아마 선생님 그 집 싸움하는 소리 때문에 다른 데 이사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변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지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거나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똑같이 배우도 어떤 애는 신호등을 지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신호등 안 지키고 막 지나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요. 자, 보세요. 살아도 이렇게 좋고 죽으면 더 좋아요. 목사님, 죽고 나면 끝인데 도무지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못 믿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있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무슨 색이든가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크기는 얼마만 하든가요? 실제로 정말 소중한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이 있는 거 알고 나왔겠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나오고 보니까 엄마 뱃속이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잖아요. 꾸미는 이야기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서로 한눈에 반했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지려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러. 뜨겁게 뜨겁게 안녕하면서 헤어져요. 그 순간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던 메뚜기가, 야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러게요. 하루살이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을 모르겠어요. 고민해 고민을 하다가 그만 하루살이가 죽어버렸어요. 약속한 장소에 메뚜기가 나와보니까 하루살이가 죽어있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컸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깨구리하고 연애를 했어요. 하루가 아니라 찬바람이 불도록 매일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제 겨울이 돼서 서로 헤어지다 되잖아요. 이제는 깨구리가 메뚜기한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메뚜기가 내년을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요. 선생님은 아니죠. 선생님은 만나자 할 그게 없죠.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100만 분의 1로 없다면 진짜 선생님한테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 편에 선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면 선생님 어쩌겠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건지

0: 아니면 안 믿고 지옥으로 갈 건지 백만 분의 일이지만은 가능성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 살아서는 착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고 이 길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1: 백만 분의 일의 확률로 천국이 정말 존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손해보실 것이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만 분의 일 확률이라도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당신은 얻을 것만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기 원하시는 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싶으신 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 서류를 보고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신청 서류를 보고 가장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저희의 말이 진실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00년대 초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김익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분은 유명한 불량배로 장날이면 시장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고 서민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1920년 서울 승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교통이 불편하던 그 시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김익도 목사님은 공산군의 습격을 받아 순교하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상식 밖의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니까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 아직 예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함께 감사한 성도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주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굳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 한켠이 무너져 있던 분이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꾹꾹 참으면서 하루를 견뎌낸 분도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고 무너진 그 자리로 직접 가까이 오시는 분. 오늘 유난히 무겁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1: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 둘, 셋.

네, 오늘 첫 곡은 소리엘의 마음이 상한 자를 들려드렸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의 조시환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오늘 무너졌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그 조각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누리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위로와 은혜의 찬양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렸어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준하와 나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그리고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500의 찬양까지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사연 참여 채팅으로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224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3432님, 오랜만에 이브닝 프레이즈 듣습니다. 안온한 밤입니다. 오프닝 멘트가 너무 좋습니다.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7293님, 피디님, 아들 저녁 챙겨주고 듣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 식사하시네요. 맛있게 드시고 편안히 쉬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들려드릴게요. 찬양 이어집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 들려드릴게요.

텐트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들려드렸습니다.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곡,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그 마음, 그 위로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금요일 밤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꼭 평안하세요.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 오 맨소리야, 왕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1년, 2년은 참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3년이 넘게 왕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 그저 말로만 경고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할 능력이 우리 왕께 없다고 생각합니까? 오 맨소리여, 왕께서는 죄인들이 왕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경고에 그치지 않고 불타는 숯을 부으십니다. 계속 왕께 반역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군대가 성문까지 왔습니다. 맨소울의 심판과 처형을 자초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장군들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성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맨소울이여, 말하십시오. 계속 우리에게 문을 닫겠습니까? 평화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까?
0: 맨소울은 내 장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장군들의 제안에 대한 답을 준비할 시간을 요구했다. 장군들은 악당 일포스를 내쫓는다면 답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포스를 맨소울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경우 시간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 일포스가 맨소울에서 악취를 풍기며 돌아다니는 한 좋은 생각은 모두 배제될 것이고 오직 해악만 남게 될 것입니다.
0: 디아볼루스는 자신의 대변인인 일포스를 내어줄 생각이 없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장군들에게 답을 주겠다고 결심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꿔 불신앙경에게 이렇게 명했다.
1: 맨소울이 무슨 말인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 불량배들에게 큰 소리로 답을 하시오.
0: 불신앙경은 디아볼루스의 명령에 따라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1: 이보시오. 당신들은 맨소울의 진을 쳐서 우리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맨소울을 괴롭혔소. 우리는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며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오. 당신들은 샤다이의 권세로 여기에 왔다고 하지만 그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에게 그렇게 명한단 말이오. 그것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오. 당신들은 맨소울에게 주인을 버리고 당신들의 왕 위대한 샤다이에게 복종하라고 명했소. 샤다이에게 복종하면 그가 자비를 베풀고 지난날 과오를 묻지 않을 것이라는 달콤한 말로 꿰고 있어. 또한 만일 맨소울이 당신들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맨소울을 공포에 몰아넣었소. 장군들이여, 우리의 주인 디아볼루스도

0: 그의 종인 나도, 용감한 맨소울도 당신들의 권위나 메시지, 당신들을 보냈다는 그 왕에 대해 개의치 않을 것이오. 우리는 두렵지 않소. 당신들의 요청에 굴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들이 우리를 협박한 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방어할 것이오. 우리에게도 저항할 무기가 있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당신들은 왕을 배반한 불량한 도망자들이요. 아첨과 겁박으로 어리석은 성이나 도시,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까 싶어 기웃대는 모양인데, 맨소울은 당신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거요. 다시 말해, 우리는 당신들이 두렵지 않고 당신들의 요구에 순응하지도 않을 것이요. 성문을 굳게 지켜 당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맨소울 앞에 친 진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오. 우리는 평화로이 살고 싶은데 당신들이 그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어. 그러니 짐을 챙겨 떠나지 않으면 성벽에서 화포를 쏘겠소.
1: 늙은 불신앙경의 말에 자유의지경이 황급히 동의했다.
0: 여러분, 여러분의 요구와 시끄러운 위협과 권고를 모두 들었소.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군대가 두렵지도 여러분의 위협이 겁나지도 않소. 그러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요. 사흘의 시간을 줄 테니 이곳을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맨소울의 잠자는 사자 디아볼루스의 잠을 깨우게 될 것이오.
1: 석유관 망선 씨도 덧붙였다.
2: 이것 보시오. 당신들이 보는 대로 우리 지도자들께서 당신들의 거칠고 투박한 말에 부드럽고 온화하게 답하셨소. 또 왔던 길로 조용히 떠나라고 말씀하셨소. 그러니 베푸신 친절을 받아들이고 어서 가시오. 우리는 무력을 써서 칼을 휘두를 수도 있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이오.
1: 맨소울은 디아볼루스 무리가 장군들을 크게 이겼다고 생각하고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기뻐하며 종을 울리고 성벽에 올라가 춤을 췄다. 디아볼루스는 궁전으로 돌아갔고 시장과 석유관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유의지경은 성문을 2중 3중으로 지키기 위해 수비대를 보강하고 빗장을 2중으로 지르고 자물쇠도 두 배로 늘렸다. 특히 샤다이 왕의 군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귀의 문 수비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자유의지경은 성미가 고약하고 툭하면 화를 내는 편견씨를 성문지기로 임명했다. 휘하에는 귀머거리라 불리는 60명의 수비대를 두게 했다. 그들은 샤다이 왕의 장군이나 군사들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의 문 수비병으로 적격이었다. 장군들은 맨소울 지도자들의 답변을 듣고 맨소울이 저항할 작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샤다이 왕의 군대는 전투를 준비했다. 먼저 귀의 문을 공격할 병력을 보강했다. 귀의 문을 먼저 열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의 군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진형을 짠 후 함께 전투 구호를 외쳤다.
0: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1: 그리고 이어 나팔을 불고 전투를 시작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언젠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언제라도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라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이길승이 부른 그날을 기다리는가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경각심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막연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등불을 들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You can be seated again. So this song just says, Jesus, no matter what's good and what's bad, what's going on, I will remember the works of your hand.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휴튼의 I Surrender All, C.C. Winans의 How Great is Our God, 그리고 토미 워커의 Breakthrough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주 사랑을 따라, 텐트 메이커스의 I Will Fly,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동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뭐 저렇게 기다려야 한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복잡하지 않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보여집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0: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브룩 리거트우드가 함께한 Greatness, 조시 볼드윈의 Thank You Jesus, 체리티 게일의 Cleanse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꿉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최고의 문제 해결사이자 소통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혼란한 국제정세에 있었을 때 소통을 무기로 화합을 이끌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통의 비결 다섯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라. 두 번째,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라. 세 번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라. 네 번째,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통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겠지요. 상대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도 봐야 되고요.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허리와 무릎을 기꺼이 숙일 줄 아는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기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의 소통의 다섯 가지 비결. 1, 2, 3, 4, 5가 있었죠. 뭐 단순하게 설명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상대방에게 관심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라, 공감하라.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저는 이 다섯 번째요.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이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삶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서로를 위해 공감하며 상대방을 덜 살피고자 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분명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길을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꼭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고 정성껏 준비했음에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시간이 오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성공으로 이르는 문은 종종 실패의 복도를 지난 뒤에 나타난다고 어윈 루처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실패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니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델라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존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위드 갓의 말씀 앞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워십의 시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디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겠죠. 또는 눈에 보이는 경제력이나 또는 학벌, 명예, 지위 등을 꼽을 텐데요. 내 능력, 내 마음이 중요하다 또는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경중을 따진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라고 귀한 것은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또 세상의 명예나 다른 것들 중요하다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요. 텅 빈 것 같고 혹시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계시면 내가 세상의 눈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또 초라한 위치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집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이야기들 외부의 정보와 함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날씨 매일 전해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북한 인권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로 꾸며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지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 또 탈북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신앙생활에 더 알기를 원하시는 점들이나 또 탈북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가능하시다면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에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를 한 영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지금 그 이야기들, 기도들, 마음들 나눠주십시오.

0: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방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 어, 엄마, 우리 진짜 서울에 왔습니다.
2: 어, 그러게.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민호 잘 있겠지?
1: 네, 엄마. 우리 여기서 승차금 받으면 바로 민호랑 아버지부터 찾아봅시다.

0: 이 집,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다니 진짜 꿈만 같습니다.
1: 우리 민호도 여기 같이 왔어야 했는데.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내내 우리 민호 생각만 난다.
0: 엄마, 이렇게 기쁜 날 그래도 우리 기뻐합시다. 민호도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그별 보일까? 어? 저기 조금 흐릿하지만 보인다. 보여. 엄마, 얼른 나와 보십시오.
1: 그래. 고향에서 보던 별하고 느낌이 참 다르네.
0: 그래도 저는 저 별이 좋습니다. 엄마, 전 이제 은별이로 살 겁니다. 은은하게 빛을 내는 별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1: 은별아, 오늘 우리 담당 형사님 오시는 날이랬지.
0: 네. 누구세요?
2: 네, 저 이만재 형사입니다.
0: 네, 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아유, 형사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집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1: 좋습니다.
0: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 아니, 뭘요. 당연히 누리셔야 하는 거요. 아, 오늘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 신청해야죠? 주소는 잘 외우고 있어요? 이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처음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0: 제가 잘 외워뒀습니다. 신흥의 스클라스. 네?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흥의 스클라스? 분명히 잘 외워뒀는데.
2: 아니에요. 잘 외웠네. 오늘 주민센터 가서 일 잘 보시고 지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0: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1: 테이크아웃이고요. 아메리카노 한잔 따뜻하게, 카라멜 마키아또 휘핑크림 빼서 차갑게, 그리고...
0: 아, 손님, 잠시만요. 천천히 불러주세요.
1: 아메리카노요.
0: 아메리카노 한 잔.
1: 따뜻하게, 그리고 카라멜 마키아또 하고...
0: 카라멜... 뭐라고 하셨죠?
1: 카라멜 마키아또요.
0: 마키아또.
1: 아, 뭐야, 짜증나게. 이렇게 해서 주문 언제 다 받아?
2: 아, 손님, 불편하신 점이라도.
1: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주문 하나 제대로 못 받는데 음료는 제대로 만들겠어요?
2: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배우고 있다 보니.
0: 아, 손님, 아, 너무 미안합니다. 아, 제 빨리 해보겠습니다.
1: 말투는 또 왜 저래? 아, 됐어요. 기분 나빠서 여기서 안 먹어.
2: 아, 다음엔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0: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2: 은별 씨, 내가 은별 씨 싹싹해 보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알바 시켜줬는데 이러다 우리 장사 말아먹겠어. 어? 아니, 카페 음료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카페 알바를 하겠다고만 어떡해. 나 어제는 와이파이 묻는 손님한테 파일을 갖다 대질 않나. 이런 식이면 우리도 곤란하지.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0: 네?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3: 엄마, 왔습니까?
4: 아, 은별이 먼저 왔니?
3: 네. 오늘은 마트에서 일 잘 끝냈습니까?
4: 뭐 그냥. 왜 같은 한국말인데 꼭 외국어 같니?
3: 또 실수했습니까?
4: 엄마는 손님들이 하는 말을 절반도 못 알아듣겠더라. 오늘은 낙지 찾는 손님한테 오징어 드렸다가 엄청 혼났다.
3: 그건 약과집이. 북한에서는

0: 낙지라고 하는 걸 남한에서는 오징어라고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는지 정말.
1: 아까 전화해보니 미양 이모도 한국 와서는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 자꾸 다시 고향에 가고 싶단 말만 하고. 왜 나도 여기 잘못 온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0: 엄마가 여기 오기까지 수만 가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민호는 어찌니?
0: 엄마, 내가 민호 빨리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공부를 하겠다고?
0: 네, 알아보니까 대학교에 가서 공부 마치고 졸업하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럽니다.
1: 그래, 운별아. 우리 운별이가 대학생 되면 엄마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0: 여보시오.
1: 민호? 니 민호 맞니?
0: 나.
1: 야. 니 목소리가 이제 어른이다, 야.
0: 누나야말로 진짜 어른이다, 야.
1: 우리 헤어진 지가 벌써 4년이 넘게 지났구나. 민호야, 잘 지냈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민호야. 그때 같이 못 나와서. 민호야, 지금은 길게 통화를 못해. 일단 민호 잘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됐어. 민호야, 너도 여기로 올 수 있게 우리가 사람을 보낼 거야.
0: 엄마, 내 걱정 말고.
1: 민호야.

0: 여보세요? 민호랑 아버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군명까지 무사히 왔습니까?
1: 이거 말썽이 좀 생겼다.
0: 응? 말썽이라니요?
1: 우리 군명까지 버스 타고 가다가 이 공안한테 신분증 검사당해서 잡혀갔다. 야, 알아보니까 지금은 보위부에 있다는데.
0: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게 뭐가 그토록 잘못이라고? 살자고 나온 사람을 왜 다시 잡아가는지 정말 도대체 왜?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에 북한을 나온 김은별입니다. 보위부에서 잡혀간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며 더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양식을 구하려고 국경을 넘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기회의 땅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저희도 모른 채 팔려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어머니는 시골집에 시집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지냈고 공안에 걸려서 강제 북송돼서 교화소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제 아버지와 동생도 한국으로 떠나오려다 중국에서 공안 단속에 걸려 강제로 북송되었습니다.

제가 탈출한 북한은 악의 대명사로 통하는 곳이라는 걸 탈출 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관습이 비정상이라는 것도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나고 자란 북한을 사랑합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 나은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제가 탈출한 고향이 어떤 곳인지 엿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물결이 생겨나고 선한 변화가 일어나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이후 제재 완화와 대규모 재건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IA 등의 반대에도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은행이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가 상반기에만 13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기록 경신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북한 IT 위장 취업 조직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취업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석탄을 실은 화물선이 중국 해역에서 침몰해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농촌에 배치된 북한 청년들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복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이번 월드컵의 첫 출전국인 카보베르데가 우승 후보인 스페인과 비기며 대회 최대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한 뒤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서명 직후 원유와 석유 제품을 자유롭게 수출 판매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은 관련 금융 결제와 해상 운송, 보험 등에 대한 제재도 일부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후 약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관련 약속이 이행되면 보다 광범위한 제재 해제와 동결 자산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금은 미국 정부 자금이 아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중동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와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보장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결자산 해제 시점과 제재 완화 범위를 두고는 미국과 이란의 해석 차이가 남아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란이 세계적인 산유국인 만큼 제재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향후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시설과 도로, 항만, 통신망 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관과 외교 안보 수장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전 합의 발표 직전에 열린 백악관 고위급 회의에서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포기와 관련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합의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상담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견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공식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었지만 최종 결정은 직접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이란이 향후 핵개발 포기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향후 핵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일본 금리가 1% 수준에 이른 것은 1995년 이후 31년 만인데요. 일본은행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 위험이 경기 둔화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와 물가 상황을 보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정부 보조금 효과를 제외하면 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물가 역시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향후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금리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엔화 약세와 물가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올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개된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올해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신약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보다 실제 신약 후보 물질 자체를 수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미약품과 오스코텍, 큐라클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들과 잇따라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개발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국내 기업들이 기술 기반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직접 도입을 검토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단계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글로벌 신약 시장 진출 단계로 본격 도약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니소스가 최대 22명 규모의 북한 위장 취업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소스는 연방수사국 FBI와의 공조 아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한 이 조직을 추적한 결과, 조직원 한 명이 평균 7,500건이 넘는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900회가 넘는 면접에 참여해 30여 건의 채용 제안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도용한 신원 정보와 위조 서류, 인공지능 기반 음성 변조와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미국 기업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억양 교정 프로그램과 원격 접속 기술, 이른바 노트북 팜까지 활용하며 적발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입사 제안을 받은 기업 가운데는 정보기술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의료와 금융 분야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와 보안 업계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소스는 최근 북한 조직들이 AI 기술까지 적극 활용하면서 단순 해킹을 넘어 실제 기업 내부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석탄 4,600톤을 싣고 이동하던 북한 화물선이 지난해 말 중국 저장성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제해사기구 기록을 인용해 북한 화물선 운선 7호가 중국 어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과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과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한 지역으로 지목했던 곳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박은 서해 남포에서 동해 청진으로 향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사고 지점은 통상적인 항로와 크게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 해역에서 석탄 환적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해역이 북한산 석탄의 선박 간 환적이 자주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농촌으로 탄원 진출한 청년들의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간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 농촌에 배치된 청진시 청년 여러 명이 강도 높은 노동과 식량 부족, 열악한 생활 환경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청년 동맹 조직을 동원해 이들을 다시 농촌으로 복귀시키려 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간부나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각종 연주를 통해 탄원 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힘없는 가정의 자녀들만 농촌에 보내지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한번 농촌에 배치되면 평생 농장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최근 젊은 세대가 과거처럼 불공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탄원지 이탈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 섬나라인 카보베르데가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과 0-0으로 비기며 대회 최대 이변 가운데 하나를 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67위인 카보베르데는 랭킹 2위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끝까지 막아내며 값진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특히 40세 골키퍼 보지냐는 7차례 선방을 기록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어린 시절 조부모 손에서 자란 그는 월드컵 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은퇴를 미루고 대표팀에 남아있으며 경기 후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지냐의 어머니는 미국 입국에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장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경기 후 보지냐는 이번 성과를 가족과 카보베르데 국민들에게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이번 대회가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였지만 우승 후보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결과를 이번 대회를 대표하는 대이변이자 약체의 투혼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보베르데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마치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카보베르데와 퀴라소 등 처음 월드컵 무대를 밟은 국가들이 잇따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평양과 안주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안주 18도, 구성 17도, 자성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9도, 구성 28도, 자성 27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개성의 날씨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와 개성 19도, 신계 1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개성 31도, 신계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성진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턴 청진과 운기, 무산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9도, 함흥 17도, 성진 16도, 운기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7도, 북청과 성진 21도, 운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

0: 이로 읽겠습니다. 이상 1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북녘 땅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신음하고 있지만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방송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북녘의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존재,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복음통일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요. 그 마음 변치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맞이하는 새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어려운 일 당할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구원의 하나님만을 종일 바라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우리의 기도로 하루를 붙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25편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대적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배신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인의가 시초부터 있었으니 여호와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의를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바탕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선하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하루를 구하면서 백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보리떡 다섯 덩어리, 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몇 명 먹었다고요? 5천 명이 먹었다고 그랬어. 몇 광주가 남았다고요? 12광주가 남았다고 그랬어. 야, 그런 기적은 여전까지 해본 사람이 없어. 요한복의 9장에 뭐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 흙을 갖다가 가서 여기다 눈에다 바르니까, 가서 씻으니까 보여 안 보여? 보여. 야, 장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이제까지 창조 이래의 처음이요. 사람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게 9장에 있어서 11장에 보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예루살렘 근처에요. 거기서 사는 삼남매가 있었어요. 마리다, 마리아, 나사로. 아주 정말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도 늘 그 집에 가서 쉬고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집에 가서 대접받았죠. 그런데 그 삼남매 중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어. 예수님한테 기별을 했습니다. 와서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2, 3일 더 기다렸어. 안 갔어. 낭중에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예수님이 거길 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기적은 창조 이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광경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대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첫째, 예수님을 왜 따라갔나? 기적 때문에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 그랬어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베푼 기적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따라간다. 기독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위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기독교는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을 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에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 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이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에 편곡된 찬송으로 한번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에 이어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 찬송을 찬양사역자 구현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0: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점점 더 이르게 시작하는 아침을 맞이하며 그 시작을 예배로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에 잠시 머뭅니다. 이 은혜롭고 복된 일에 참여할 만한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힘입어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고귀한 길이라고 하죠.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19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구주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그동안의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마무리로 가게 되죠. 자, 마지막 때 바울이 고린도교회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깨어라. 그 다음에는 굳게 서라. 그 다음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동사가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중요한 마지막의 당부들이 이제 함축적으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깨어라 그럽니다. 이 깨어라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그날을 깨어 기다려라. 이게 항상 이 종말의 신앙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오죠. 주님이 오실 때를 깨어 기다리고, 왜냐하면 깨어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느슨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이 초점을 이렇게 흐리다 보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재미에 취하고 또 이 여러 가지 갈등 사이에 얼키설키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분이 오실 때 당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깨어있음이냐면 이 사탄의 미혹, 시험에 대한 깨어있음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악한 영적인 공격에 대해 이제 저항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다른 이들과 같이 취해서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 깨어있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서 영적인 시험에 대해서 깨어있어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자, 굳게 선다라는 건 이제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의 이 병사들이 대적들의 공격을 맞서기 위해 방패로 이제 보호를 하고 무기를 갖고 서죠. 이 설 때 흔들리지 않도록 대오를 지키는 것. 이게 굳게 서는 겁니다. 잘 굳게 서서, 그 다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죠. 이런 표현을 다른 용어로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뭐라 그러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건 담대함을 갖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나아가 싸우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막 터프하게 거칠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담대한 건 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이 깨어있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깨어있고 굳게 선다라는 건 이 주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남자답게 강건한다는 건 담대하게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모든 일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는 은사의 문제로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막 시끄럽고 또 14장도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바로 보시면 1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가장 좋은 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길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파 싸움도 있었고 또 이 안에 영적인 혼란도 있었고 부활의 문제도 막 시끌벅적했었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나하나 잘 해결하면서 깨어서 굳게 서서 강건하고 사랑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15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죠.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대표했던 지도자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6절 보시면요.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 굳게 서게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잘 제 사명을 감당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 혼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시끄럽게 되면서 막 뒤에서 험담하고 스데바나의 말을 듣지 말아라. 스데바나는 바울 편이다. 베드로파 모여라. 그래서 또 따로 당을 짓고 이런 혼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스데바나는 이 교회의 첫 열매야.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 고린도가 있던 지역이 이제 그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의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고린도, 겐그레아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아테네, 올림피아, 스파르타 이게 다 이제 북 그리스.
이게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 당시에 로마의 아가야 속주였는데.

네, 이 아가야에서 맺혀진 첫 열매라는 거.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그리고 그가 첫 열매가 돼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함께 순종해라. 교회 세운 리더들에게 순종해라. 가끔씩 보면 무조건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더, 목장 리더도 있고 또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하면 먼저 상의를 하면 좋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를 거다, 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교회 세운 질서 안에 잘 따르며 함께 순종하며 또 이제 세우신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제 교회 질서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항상 내가 곧바로 내가 얘기하면 너희들 다 끝장이다.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순종을 하고 또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자, 여기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이세 사람은 누구에게 갔냐면 사도 바울에게 갔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지금 고린도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주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의 문제를 알리고 또 영적인 조언을 구했던 이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온 것을 내가 기뻐하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라. 이 알아주라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recogni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recognition. recognition 하면은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참 감사를 많이 하자고 하는데, 감사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지체들이 이런 수고와 헌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는 것 인정해 주는 거죠. 이제 목장 방학이 되는데, 목장 방학이 되면 이제 당분간 이제 목장 모임을 하지 않죠. 근데 목장 인도자들은 목장 방학이 되면 약간 한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매주 목장 인도하는 것을 또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한분한분또 이제 또 챙기기도 하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사실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하신 거죠. 인도자와 지기들. 이제 목장에서도 이런 분들을 인정해 주면 좋죠. 너무 수고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번 주가 목장 마지막 주간인데 인정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말씀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리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아시아의 교회들, 여기는 이제 아시아 그러면 이 동쪽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아라는 의미가. 자, 그런데 이 동쪽 땅들은 어디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동부 쪽. 이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제일 동쪽에 있으니까 이 튀르키예 동쪽 땅들에 있는 교회, 일곱 교회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뭐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다른 교회들도 있었으니까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그다음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던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이 원래 같이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할 때 고린도 교회 원래 교인이었는데 그쪽에 가서 같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교회를 섬겼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디서 모임을 가졌느냐? 이제 집에서,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주 장사를 하면서 꽤나 부유했었는데,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집들을 보면 그 안에 중정이 크게 있고 손님들을 모시는 방과 공간이 따로 있었죠.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집을 개방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로 고립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 그러냐? 공교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라는 건 이제 우리가 줄여서 공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유대인의 공회가 아니라 공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Universal Church라고도 하고 또 Catholic Church라고도 하는데, 이 Catholic이라는 말은 사실 좋은 의미에서 온 거죠. 이걸 이제 가톨릭에서 아예 가져갔습니다만, 이 Universal, 이 말은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대전도한 교회도 주님의 교회, 또 옆에 있는 다른 이웃 교회들도 주님의 교회,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는 공교회성이 있는 겁니다. 다 주님의, 우리 교회, 또 옆에 교회, 이웃 교회 다 주님의 교회. 근데 이제 이 아주 고약한, 아주 이단 사이비성이 강한 데일수록 여기 떠나면 저주받는다, 여기만이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죠. 자, 이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염려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당시의 고대 근동의 입맞춤, 입맞춤은 그냥 진짜 입을 맞춘다기보다 서로 뺨을 비비면서 소리를 이렇게 보통 많이 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입맞춤하는 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거는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환대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아우 쟤는 나를 꼴도 안 볼 거야 막 이러지 말고, 거룩하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입맞춤하며 환대하며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자, 여러분, 이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요 구절 21절에 요거는 진짜 원래 이제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관례로 보면 요 글자는 바울이 직접 자기의 필체로 쓴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태까지는 누가 썼느냐? 바울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보낼 편지를 생각하며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이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이들이 옆에 구술해서 받아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 적어줘. 바울이 다 쓴 게 아니라. 다 적어주다가 마지막, 요건 내가 쓸게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근데 바울 이름이 있잖아요. 서명과 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바울이 보낸 거다. 이거를 제가 확실히, 왜냐면 고린도 교회들이 하도 분파 싸움을 하면서 진짜 바울 거 맞냐, 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직접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에게 무난하는데,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참된 복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저주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아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물론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유혹이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일종의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줄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를의 사랑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저주들, 이것들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필연적인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주여, 어떻게 해요? 오시옵소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궁극적인 바람과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다시 평가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24절에 이렇게 주의 은혜에 대한 안부를 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걸음걸음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성도 간의 변함없는 사랑의 나눔에서 공급되고 유지됩니다. 우리의 스승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종으로 사역하면서부터 이 아름다운 고리를 끊임없이 만들고 실천하신 우리의 대선배이시죠. 그가 주의 명령을 따라 이방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 차례 오해를 받아 마음고생할 일도 참 많았으나 끝까지 이 사역지를 그리워하고 연민했던 것은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과 나눈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동역자들의 사랑을 추억하고 문안하면서 결국 모두에게 하는 당부의 말이 주를 사랑하라 입니다. 아멘. 그 옛날 사도의 당부를 따라 오늘 우리도 이 사랑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일을 또 상황을 만나도 먼저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을 사는 최고의 지혜라는 깨달음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고린도 전서 묵상을 마칩니다. 6월 19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 기념일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물론이고 부활절, 추수감사, 또 맥추감사 등 절기를 통해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또 예배 시간을 통해 주께서 시간 속에서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곤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과거를 경험하고 미래를 알게 되며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심도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음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때마다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사람들끼리의 관계 안에서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기념일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고요.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 날을 통해 관계의 소중함을 확인하곤 합니다. 결국 기념일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인간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교회의 기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새기게 되고 주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금 느끼게 되며 우리의 신앙이 돈독하게 자라는 것이겠지요. 때가 되면 치르는 행사처럼 형식적으로 보낸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교회력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76장, 새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과 영원의 미래에 살고 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배워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간 속에서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기념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조금 더 절기의 하나님, 절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주말과 주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무상하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았기에 세월이 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린 영원 속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시간 가는 줄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은 생명이고 영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서 영원을 느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희망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866년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암울한 분위기가 전국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역시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전쟁 패배 소식에 온 국민이 힘을 잃고 침통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슈트라우스 2세는 결국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음악, 왈츠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자.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의 희망을 위해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지금도 오스트리아에서 신년마다 울려 퍼지며 제2의 국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심혈을 기울인 슈트라우스 2세의 노래는 시대를 넘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에는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메마른 영혼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상한 심령이 조금씩 회복되고 모든 얽힌 감정들이 차근차근 풀려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 또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메마른 영혼이 소생되는 찬양의 힘을 느끼게 하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극동방송을 청취하며 복음과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얻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온누리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의 시간에 샬롬 노래 선교단이 부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욕심과 죄로 인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돕는 건강한 성도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더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성숙한 인격과 영적 실력을 쌓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성숙을 멈추지 말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름질을 계속하여 참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은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존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겠니?

하나님,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주님 생각에 가슴이 벅차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외로워 눈물이 나도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사면 초가인 듯 여겨지는 힘겨운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듣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탄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밝히 비추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힘겨울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첫째,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드고아 여인의 모든 말을 다 듣고 요압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틀림없이 누가 그녀의 배후에서 조종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들킨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일을 요압이 시킨 것이라 자백하지요. 그러면서 그녀는 20절에 요압이 왕에게 불리한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로 이 일을 계획했다며 그를 두둔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돌이키려면 이처럼 중보자가 필요해요. 아마 요압이나 드고아 여인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요압이 계략을 쓰고 여인이 이야기로 설득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압의 중보는 예수님의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화평케 하셨지만 요압은 자기는 희생하기 싫고 십자가 지기 싫어 드고아 여인을 앞세웠어요. 예수님은 진실되게 그 모든 진노를 받아내셨지만 요압과 여인은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한 것이죠. 사실 평소의 지혜와 명철이라면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요압의 계책이 나쁘다는 것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 자식들을 고생시켰다는 연민에 빠져 자식 문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정의보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확신시켰어요. 결국 이것이 다윗을 자극해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훗날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 중보자를 자청한 요압의 손에 죽고 말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나요? 가정과 직장에서 어긋난 관계를 풀고자 내 이익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중보하며 서 있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둘째, 원수된 사람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며 요압을 시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는 다윗을 회개로 이끌었지만 요압이 지어낸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에 분란만 가져옵니다. 그러니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다윗은 끝내 그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요. 24절에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고하지요.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백성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도 보고 싶으면서 데려다만 놓고 참는 다윗입니다. 이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너무 큰 비극이 옵니다. 다윗은 엄격해야 할 때 관대하고 관대해야 할 때 엄격해요. 갑자기 나사가 풀린 것 같습니다. 백성의 이목을 의식하면서 개인적 앙금이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닌 때였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그 정도면 알아서 훈련받겠거니 착각한 것이죠. 저도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회개하지 않을까?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수준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과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다릅니다. 압살롬이 깨닫지 못했다면 다윗이 이제라도 그가 깨닫도록 양육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해요. 그저 아버지가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더라면 압살롬의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양육하려면

않으면 결국 얼굴을 봐야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회피한 것입니다. 우리도 길을 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내가 죄지었다고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뻔뻔하게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매를 맞고 혼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해석되지 않던 내 삶이 비로소 해석됩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압살롬은 그 외모가 무척 아름다웠다고 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머리털이 무거워 해마다 깎을 정도였어요. 보기 좋고 흠이 없으니 다윗도 백성도 그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뛰어난 외모와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신이 아름다우니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원수로 여기며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도리어 그분을 떠나 있지는 않나요? 장모님과 서먹했지만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나눈 간증에 설득되신 장모님이 공동체에 붙어 가게 되어 감사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40대 후반에 장인어른을 여의고 혼자 되신 장모님은 자기 힘과 의지로 두 딸을 뒷바라지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장모님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교회로 인도했지요. 하지만 장모님은 교회에 몇 번 나오다가 발길을 끊으셨어요. 24절에서 압살롬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거리를 두는 다윗처럼 저 또한 장모님과 서먹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장모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을 주셨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이사할 지역을 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장모님이 최근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으니 처제가 사는 지역에 계시는 게 안전하고 또 그곳이 교회와도 가까우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이제 좀 쉬고 싶어 고향에 내려가게 해줘라고 하셨지요. 순간 저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 삶을 간증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술 마시고 본능대로 살면서 아내와 자주 다투고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의 사명을 갖고 아내와 아이를 돌봤더니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장모님도 조금은 외롭더라도 자식 근처에 사시면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모임에도 나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한참을 고민하시던 장모님은 결국 제 권면을 받아들여 처제가 사는 지역에 살 집을 구하셨어요. 장모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해요. 이 일이 장모님뿐만 아니라 처제 가정까지 교회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믿어요. 저의 적용은 가족 모임 때 큐티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모님과 처제와 동서가 구원받도록 꾸준히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서먹하고 힘들어도 장모님의 얼굴을 마주하니 구원을 위한 설득을 할 수 있었네요. 내 이익이나 연민의 감정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 때문에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회개 없는 압살롬을 데려다 놓고도 끝내 얼굴을 보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로 더큰 비극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저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원수된 저희에게 한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보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한 압살롬을 끝내 보지 않은 다윗처럼 저희도 기다림의 때와 양육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 회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주님을 피하지 않고 매를 맞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 보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 때문에 찾아가 그 얼굴을 보는 적용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모든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가 되도록 붙여주시옵소서.

0: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이 시간 잃어버림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사무엘상 말씀을 따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도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는 왕을 통해 안전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9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 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본문은 사울을 아주 인상적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 사울의 집안은 그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매우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키도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봅니다. 그들은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강하고 멋져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그들의 기대에 잘 맞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외모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것이 죄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외모와 재능과 배경은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입니다. 문제는 보이는 조건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때인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보이는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지금 안심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내 삶은 괜찮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의 왕좌에는 지금 무엇이 앉아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 그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왕이 누구신지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왕, 이 인간왕은 아무리 준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키가 커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어도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보이는 조건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되는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이제 이 이야기는 갑자기 아주 일상적인 문제로 내려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 그 기스의 암나귀들이 없어진 겁니다. 이 당시 가축은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집안에 실제적인 큰 손실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에 순종하여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은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지 못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문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세 문장이 반복됩니다. 본문은 사울의 실패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노력했습니다.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애써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두루 찾아다녔는데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애쓰고 기도했지만 자녀들의 기대한 변화가 더딜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직업과 우리가 행하는 사업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길이 막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지금 헛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울은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환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사울을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지금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한 그 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 인생의 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은 이제 돌아가자 합니다. 두루두루 다녔으니, 두루두루 찾고 헤맸는데도 없으니 이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곳을 다녔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암나귀보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신들을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염려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인간적인 좋은 면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암나귀보다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이만큼 했으니 끝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 이제 이쯤 하면 됐다.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신 겁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 이만하면 됐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더 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다. 그래, 이제 돌아가자.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멈추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고 우리의 꿈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여전히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길을 여신다. 라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길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독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걸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
지쳤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길 위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

그렇게 할 때 사울과 함께 있던 사환이 말하는 겁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응한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봅시다.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환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환은 사울의 종을 가리킵니다. 이 장면은 참 중요합니다. 사울의 길을 바꾸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환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사환의 말을 통해 사울을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이끄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에는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사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그래, 사환, 너의 말이 옳다. 그곳으로 가자. 바로 사울의 이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 이름 없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환이 제안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자라는 겁니다. 사환은 말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처럼 선견자를 찾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을 걷다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려울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은 지금 예물을 걱정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 예를 갖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에 사환은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올 때 주님, 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며 참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갈 길을 알려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을 때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주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 사건이 곧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먼저 찾으러 나오셨다라고 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에 나아갈 길을 모르고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조건을 왕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의 조건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의 스펙, 그리고 집안, 성공,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그리고 자신의 안정,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우리 마음의 왕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잃어버린 그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0: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두루두루 다녔지만, 자기의 열심으로 다녔지만 결국 암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사울을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또한 찾지 못하는 고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헛걸음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지 못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길이 막혔다고, 내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그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길을 걷다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길이시며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복촌교회 신창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을 전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 이민족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2010년, 2014년 월드컵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남아공 월드컵도 있었고 또 브라질 월드컵도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가 한국과 아르헨티나 경기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응원단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외치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열정의 응원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 보면은 놀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글쎄, 막상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미 예매를 그 6만 5천석 경기장에 90%가 아르헨티나 응원단이고 10%가 한국 응원단이에요. 아르헨티나도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 경기장을 자신들의 현수막으로 1층, 2층, 3층을 다 장식을 해놨습니다. 참 너무나 놀랐어요.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미 시작 2시간 전부터 아르헨티나 응원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에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에 갔더니 브라질 응원도 만만치 않아요. 아르헨티나 못지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이게 응원 자체가 다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응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단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과 멕시코와의 경기가 잠시 후에

있기 때문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의 응원으로 살아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응원의 열정 수준이 차원이 다른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있죠. 누가 응원합니까? 여러분이 응원합니다. 언제 응원합니까? 오늘 응원합니다. 한비아 작가님은 잘하고 있을 때 응원도 참 중요하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옆에 있어주는 응원, 따뜻하게 전화해주는 응원, 손잡아주고 가만히 안아주는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박재현 작가님은 36.5도의 응원이 필요하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체온이잖아요. 바로 안아줌의 응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응원으로 누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 열심히 잘할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여러분의 응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아침 축복의 찬양을 전합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결전이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멕시코는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대요. 아니, 느껴지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래요. 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각자의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이 월드컵 때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서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학교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 저희 때는 다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못 보는 학교도 있나봐요. 수업을 해야 된다. 여러 이제 서로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 이게 학교 재량에 따라서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한 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딱 이렇게 그때 좀 보는 방향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게 정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자율로 맡겼다고 합니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더 이게 이제 더 이해되시죠? 축구를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고 못 본 학생이 있고 본 학생이 있고 그렇다네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응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월드컵 응원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여러분께 맡겨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또 그런 모습을 우리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 응원을 해줘야 됩니까? 오늘 해줍니다. 도대체 누구를 응원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의 옆 사람들을 꼭 한번 안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36.5도의 응원, 또 잘하고 있을 때의 응원도 중요하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응원, 오늘 여러분의 응원으로 살아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될 거야. 많이 넘어질수록 또 쉽게 일어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해봄을 응원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오프닝 멘트 공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링크를 받으시면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극동방송 이 아침 일찍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응원해 드릴 수 있을까? 그 응원은 주님과의 연결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뭐, 여러분, 제 목소리 많이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진행 안 해도 이거 얼마든지 여러분 은혜 갈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찬송과 또 가사에 힘 얻으시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고,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응원이겠죠. 찬송할까요?

자, 오늘 복된 아침 우리 힘있게 찬양해 볼까요?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시고,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지 못하신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 찬양 후에,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님의 인간 수업 같이 하시죠.

0: 순종하게 주님의 예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1: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 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2: 아, 네.
1: 자, 박사님 지난주 참 요즘 이 주식 여러 이 열풍이 네. 광풍이 불고 네. 있는 시대에 네. 중독에 빠진 사회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네. 그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그 자기조절 능력 정리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아, 네. 우리 박사님이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서요 네. 지난주에도 도박이면 도박 전조증 네. 이런 증세가 있다 말씀해주셨어요.
2: 보통 뭐 이런 경우는 지금 뭐 어디 인터넷도 많이 이제 나오는데
1: 예, 예, 예.
2: 우선 막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도박은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출처가 불명한 용돈을 자꾸만 달라고 하고 예.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핑계 대고 어떤 애는 뭘 잃어버려서 사야 된다. 뭐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뭐 이러면서
1: 그렇죠.
2: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은다든지 아.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실이나 이렇게 같이 있는 데서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핸드폰
1: 그렇죠.
2: 방에 들어가서 부모 모르는 데 가서 자꾸 한다거나. 그리고 예민해집니다.
1: 아... 예,
2: 과한 도파민을 인하여서 애가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돈을 잃었어요. 그럼 엄청 화가 나 있죠.
1: 예.
2: 예민해져 있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갑자기 애가

0: 과하게 예민하거나 과하게 핸드폰을 감추거나 아니면 없는데 부모들 없는 데로 들어가서 하거나 쓸데없는 용돈, 즉 출처가 불명하지 않은 용돈을 자꾸 요구하고 이런 경우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1: 아니 그럼 박사님 저희가 네. 의심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자녀를 관찰하고 야 우리 자녀가 이렇게 네. 한다. 저는 뭐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0: 네.
1: 저는 오히려요 네. 부모님이 네. 이미 네. 지금 주식이나 여러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녀의 교육에 집중이 네. 아니라 여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눈을 보고 네. 우리 자녀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좀 우리 알아봐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한데 네.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눈빛이 흐려진 건 아닌가. 네. 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박사님.
0: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친구들끼리 만나도 예. 주식하는 애하고는 대화가 안 돼. 짜증이 나요.
1: 아, 그래요?
0: 하다 말고 이거 계속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하니까 진지하게 한 시간 정도 대화가 안 됩니다.
1: 아...
0: 그러면 얘는 여기서 빨간색이 보면은 막 행복 도파민이 막 나오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친구하고 만나서 그 정도인데 만약에 집에 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계속해서 주식 이거 보고 하느냐고 거기에 온 정신을 다 빼앗길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는 사이에 이게 후딱 시간이 가버리면 아이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돈을 왜 벌어요?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나 먹고 살기에는 충분해요.
1: 그렇죠.
0: 근데 왜 돈을 더 벌려요?
1: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그렇죠. 또 가족과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0: 결국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둘만 산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1: 그렇죠.
0: 그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데 이것 때문에 자녀가 망가진다면. 자, 이것 때문에 자녀가 망가진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눈에 보이는 얘는 당장 돈은 벌릴 수 있을지 혹시 이건 뭐 번다는 보장도 없지만 하여간 그럴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우리 아이와 관계가 끊어지고 또 내가 이걸 하다 보면 아이가 예민하는 것처럼 그러면 부모 도박
1: 증상
0: 이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여기도 예민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 네,
0: 그렇죠.
1: 부모님도 예민해요.
0: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막 딴 나는 용돈 필요하니? 말해.
1: 그렇죠. 어때 기분 좋을 때는. 예.
0: 이럴 거고 넌 왜 학생 돈이 이렇게 많이 쓰고 난리야? 분명히 이게 없다면 심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계속 돼 있으면은 부모가 자식과 대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화해도 빨리 끝나고 들어가 그러고 아빠가 아이들 본데 주식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아빠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꾸 안 나오고 핸드폰 쥐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가 봐도 우리 아빠 지금
1: 이상하다.
0: 중독 아니야?
1: 그렇죠.
0: 이거는 아이들만 걱정할 게 아니라 우선 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혹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방에 들어가면 대화 없이 내 방에 들어가서 주식 보고 있는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내 기분이 업다운이 가족들에게 혹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똑같아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마음은 똑같으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1: 박사님 여기서 아주 원론적인 네.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집에 왔어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0: 네.
1: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네. 그 자녀의 눈동자를 향해야 한다.
0: 네.
1: 우리 자녀가 어떤 생각과 네. 어떤 기도 제목,
0: 네.
1: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그 아이의 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0: 네.
1: 그 집중력이
0: 네.
1: 정말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네.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청소년들 상담을 하면서 꼭 내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가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요.
1: 대화할 시간이 없다.
0: 네, 학교 학원 끝나오면요. 10시고 11시예요. 그러면 저는 내일 회사 가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아이는 그때 오면 숙제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숙제하고 12시, 12시 반에 자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진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학원 하나 줄이고 1시간 먼저 와서 1시간을 대화하세요. 훨씬 더 공부 성적이 올릴 거예요. 한번 아니면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자 지금처럼 대화할 시간이 1분도 없이 그렇게 공부를 시켰을 때 지금 아이가 몇 등 하냐, 몇 등급 하는지 한번 보시고
1: 예.
0: 그러면 아이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가지고 학원을 줄이고 나서 대화를 했을 때 다음 시험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1: 와, 진짜요?
0: 예, 반드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뇌는 공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데 드라마 보듯이 공부하면 되질 않아요. 영화 보듯이 해야지 드라마 보듯이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도 가끔 보면 TV보다 보면 드라마 있죠.
1: 예, 예.
0: 한편 봤어요. 근데 졸면서 봐요. 그냥 재밌게 보잖아요.
1: 예.
0: 정신 차리고 본 것 같죠. 근데 한 1, 2주 지나면 그거 기억나요?

0: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무슨 영화 보신 거 있나요? 최근에?
1: 있어요.
0: 어떤 영화 보셨어요?
1: 마이클 잭슨.
0: 예. 그럼 그 영화는 내년에 가도 안 잊어버려요.
1: 어, 그러네요.
0: 네.
1: 어, 이상하네. 네,
0: 똑같은 화면을 봤는데.
1: 예, 예.
0: 내가 공부를 드라마 보듯이 공부하느냐, 영화 보듯이 공부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수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해요.
1: 예.
0: 근데 성적이 안 올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라마 보듯이 공부해서 그래. 근데 드라마 보듯이 열심히 봤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1: 예, 예, 예.
0: 근데 뇌는 드라마 보듯이 공부하면 저장을 안 해요. 영화 보듯이 해야 다음 시험 볼 때까지 저장이 되죠.
1: 와, 나 지금요, 박사님, 저희가 네. 지금 이 중독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 그러면 영화 보듯이 공부하는 거 뭐냐? 이게 갑자기 너무 궁금한 분이 막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영화 보듯이 공부하는 거?
0: 영화 보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해주냐면 영화는 보통 짧게 한 45분 본다 치면은 45분을 내가 한번 체크해 볼 때 영화 보듯이 한번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 정도는 쉬라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머리를 딱 식히는데 더 중요한 뭐예요? 이런 애들이 가장 공부 안 되는 애들이 공부를 막 열심히 했어요. 딱 끝나자마자 아 공부 다 했다 핸드폰 봐야지 딱 이렇게 봐요. 그러면 공부와 핸드폰까지 연장해서 뇌는 봐요. 그러면 공부한 거를 뇌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핸드폰 본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뇌는.
1: 핸드폰 본 거.
0: 그 얘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했을 때 최소한 30분은 핸드폰을 잡으면 안 된다. 최소한 30분 전 핸드폰을 잡으면 뇌는 구분을 못해요. 더 중요한 걸 저장하거든요. 얘는 버려요. 그러면 한 45분 정도를 정말 영화 보듯이 공부를 하고 그냥 한 시간 놓으세요. 편안하게 핸드폰을 만지지 말고 좀 뇌를 충분히 쉬었다 싶으면 또 한 시간 공부하듯이 하는데 그러면 놀 때 아이는 불안해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불안해요.
1: 그러니까
0: 막 불안해요. 근데 드라마 보듯이 하루 종일 공부하면 뿌듯해요. 와, 나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어.
1: 그러니까요.
0: 여기 함정이에요. 드라마 보듯이 이야. 공부를 하루 종일 하면 뇌는 진짜 뿌듯해서 집에를 가는데 성적은 안 올라요.
1: 와.
0: 영화 보듯이 공부하고 쉬고 영화 보듯이 공부하면 뇌는 불안해요.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쉬면 안 되는데 내가 쉬어도 되나? 엄청 불안해하는데 문제는 결과가 그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거예요.
1: 거라.
0: 기억에 대해서 시험 볼 때까지 저장을 하려면 영화 보듯이 해야 돼요. 영화 보듯이 공부하지 않으면 결코 뇌는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고 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 한 시간 정도는 뇌를 식혀서 대화도 하고 다 스트레스 풀어내고
1: 그래.
0: 그리고 들어가서 짧게 영화 보듯이 공부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1: 이야.
0: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요것만 또 듣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 대화해 주제가 네. 아 공부 잘하는 법 저기 영화 보듯이 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 대화의 또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
0: 네.
1: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0: 네.
1: 그 대화에도 집중한다고 참 중요하다.
0: 그 대화도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 영화 보듯이 대화를 하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 보듯이 형 알았어 아빠 알았어 이게 아니라
1: 예.
0: 정말 눈을 쫑긋 귀를 쫑긋 눈을 뜨고 그렇게 아이하고 대화하는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대화해라 그러면 오늘 친구가 잘 놀았냐 뭐 며느리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대화니까 이게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애들이 유튜브를 딱 켜요.
1: 예, 예.
0: 그럼 쇼트를 계속 넘겨서 봐요.
1: 네.
0: 쭉 봐요.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지식이 들어갈까요? 도파민 때문에 보고 있을까요?
1: 그렇죠.
0: 이거 내가 본
1: 때문에
0: 거가 그 다음 날 되면 어제 내가
1: 기억 안 나죠.
0: 1편 뭐 받고 2편 이게 기억이 돼요?
1: 안 나죠.
0: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걸 왜 보고 있을까요?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얘가 지금 도파민을 보는 거지 딱 보고 나서 접고 자고 나면 그중에 본 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듯이 공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애가 뇌 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좀 풀어서 그 다음 넘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진지한, 그 진지한이 뭐예요? 영화 보는 것 같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대화가 없어요.
1: 야.
0: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할 때 늘 얘기하잖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남편을 오늘 대할까? 어떤 옷을 입고 남편을 대할까? 이거 부인들이 에이 무슨 부부가 이러지만 그렇게 준비하면은 그 가정은 준비된 가정이니까 행복하죠. 다툴 수가 없죠. 남편도 내가 들어가서 첫마디를 어떻게 할까? 오늘, 아, 나 힘들어. 말 시키지 마. 이럴까?
1: 예.
0: 아, 여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수고했어. 어떤 말이나 따라서 기획하고 다르거든요. 아이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0: 계획 없이 대화한다? 이건 0점짜리예요. 우리 아이가 오기 전에 어떤 걸 물어보고 어떻게 질문을 하면은 아이가 가장 영화 보듯이 대화를 할까 하는데 엄마는 생각이 뭐예요? 요즘 너 친구 누구 만나? 이거 뭐인지 이제 신문을 하는 거잖아, 이미. 어떤 친구 만나? 걔 공부 잘해? 걔 집안이 어때? 완전 조서를 꾸미는 거지. 이거 무슨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하고 대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자, 네 친구 걔 아빠 직업이 뭐야? 걔 공부 잘하냐? 걔 만나지 마. 그럼 얘는 이미 물어볼 때부터 머리에서 알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얘가 진지하게 대답을 하겠어요? 아빠 나 숙제해야 돼. 엄마 나 들어가서 숙제해야 돼. 숙제 밀려 있어.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대화는 자식과의 대화입니다. 친구들 간의 대화는 그냥 기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대화해도 돼. 왜? 내가 얻을 게뭐 있어. 둘이 편안한 시간 때우러 자식하고는 안 그래요. 가장 어려운 대화가 자식과의 대화예요.
1: 박사님,
0: 네.
1: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 진짜 밤이 됐어요.
0: 네.
1: 애들 만나요.
0: 네.
1: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0: 저는
1: 어떻게 물어봐요?
0: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자식이 다 컸잖아요.
1: 네.
0: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하고 공통분모를 항상 만들어 갑니다. 축구를 좋아할 땐 축구를요.
1: 아,
0: 네.
1: 그렇게.
0: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1: 아, 오늘 월드컵 2차전, 오늘
0: 그러면
1: 월드컵
0: 오면은
1: 2차전, 네.
0: 오자마자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너 누구, 오늘 몇대 몇일 것 같아?
1: 아하.
0: 우리 어디서 응원할래? 자, 어디서 볼까? 그냥
1: 이야.
0: 다른 거다 제쳐놓고, 우리 어디서 볼래? 내기하자. 자, 너몇대 몇이야? 하자.
1: 오늘 어땠어? 오늘 경기
0: 그렇지.
1: 어땠어?
0: 예. 네.
1: 오늘 경기.
0: 이런 이야기를 아이하고 나누면서 얘는 늘어져서 오는데, 어? 그래? 이게 영화 보듯이잖아요.
1: 야.
0: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기획을 해서 제가 저희 아이하고 공동 분모를 만들어 가는 이유는 제가 사실 힘들죠. 힘들지만 그 얘기만 하면 대화가 돼요. 근데 다른 얘기는 잘 대화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일적인 얘기가 저희는 같은 바운더리에 비슷한 일들을 하니까 일적인 대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와 눈 보고 대화할 때 진지한 대화가 될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그렇게 오늘 월드컵이면 어떤 질문을 할까? 그것도 또 재미난 질문 몇 가지 해서 자 우리 두 가지 중에서 내기를 한번 해보자. 뭐 재밌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고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부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드라마 보는 대화, 아무 의미 없는 대화는 차라리 안한 말도 못한 거죠.
1: 자, 오늘 인간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이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이 링크 또 많이 보시고, 지난주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요. 아, 지금 우리가 도박 또뭐 중독, 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지금 박사님 결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들어보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들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끌어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된 금요일 아침 오늘 인간 수업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인간 이렇게 두 글자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홍양표 박사 링크 이렇게 하시면 문자가 안 갑니다. 인간이라고 우리 2420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감동이 오신 것이겠죠? 인간 수업 영상 링크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1069번으로 인간이고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을 해보시면 모든 콘텐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 수업 영상도 지난주, 지난주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미 때문에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의 정성, 그 기도, 그리고 그 노력들 인간 수업과 함께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는 오프닝 말씀, 또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어떻게 응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

인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들을 한두 가지쯤은 갖고 있지요. 생각하기 싫고 기억하기 싫고 벗어나고만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과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죄책감과 열등감이 시달리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어떻게 과거의 수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강 서쪽에 도착한 뒤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강 건너편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맥이 풀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이곳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모세에게 보고할 때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줄 알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지만 이제는 요단강 서쪽에 살던 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왜 그렇게 떨었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봤다라는 표현입니다. 뭘 봤나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이었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견고하고 큰 모습만 봤어요. 그들은 산같이 보이고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보였습니다. 자기들의 작고 초라한 모습만 봤어요. 얼마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한계만 보면 떨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떨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떨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을 때 떨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오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결단을 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했어요. 환경이 너무 두려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짐작으로 포기한 거예요. 순종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순종할 때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겁낼 것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요. 하나님의 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지요.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상대방이 떨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전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던 이들이 떨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외적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크고 견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키도 작고 초라합니다. 상대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상대를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역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 손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할 때 수치가 물러가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은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이유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식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백성들이 자기 처소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는 말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수치를 말합니다.

0: 합니다. 할례를 받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과거의 수치가 물러갈 수 있습니까? 마치 할례를 받듯이 죄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수치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치심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여기에서 두려움이 나오고 대인 기피증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젖어왔던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고 싶습니까? 과거의 수치와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붙어있는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옛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옛것이 죽어야 새것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행하던 습관과 죄를 죽여야만 진정한 수치가 물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 옛 습성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죄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치가 떠나가고 물러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에이아이 반도체, 우주 정거장. 요즘 이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들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무슨 강연 같은 데를 가면 다 이런 질문을 한대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보내갈까요? 함께 걸어갈 네가 있으니. 그런데 이 질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변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려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하는 것에만 시선을 두고 변화를 좋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그럴수록 정신만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변하는 게 많을수록 변하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어야 어지럽지 않겠죠? 뱅글뱅글 돌아가도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축을 딱 지키는 발레리나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0: 한국 직행 107-3번 버스
1: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라이. 자,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에 힘차게 출발하는 천국직행 107-3번 버스.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버스 안내양 저는 김아은이고요. 자, 107-3번 우리 천국직행 버스 기사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아니 네. 기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열심히 네. 네, 운전을 해주셔야 하는데
1: 네,
0: 네. 네,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1: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아, 다행입니다. 네. 좀 어떻게 한 주를 좀 보내고 오셨는지 근황부터 여쭙겠습니다.
1: 네. 뭐 이번 한 주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좀 이렇게 타이트한 오요. 한 주가 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모임들이 좀 있었고
0: 모임이?
1: 또 만남들도 있었고
0: 네.
1: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해서 두 번의 찬양 집회 같은 것도 또 있었고
0: 교회에서 하셨어요?
1: 아니요. 디클레어라고 찬양팀이 있는데
0: 네.
1: 저기 양산 대변교회에서 하는데
0: 네.
1: 그 팀 찬양 집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0: 아, 그래요?
1: 우리 아이들 학생들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 데려갔는데 그 아이들을 춤추게 하는 찬양 집회.
0: 그러니까
1: 저는 그 아이들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막
0: 그렇죠. 또 어린 또 친구들이 네네. 이렇게 막 기뻐서 춤추고 막 약간 이런 모습 네. 보면 또 네.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1: 아우, 대단했어요.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하고 수요 기도회를 합쳐서
0: 네.
1: 이제 금요 기도회는
0: 네.
1: 가족 금요일은 가족들에게 돌려드리고
0: 아
1: 수요 기도회 이름 네. 수요 부흥회입니다.
0: 수요 부흥회
1: 해가지고 뭐 조금 한 80년대 90년대
0: 네.
1: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집회를 하거든요.
0: 오, 되게 뜨겁겠네요.
1: 네. 이제껏 제가 리더를 했었어요.
0: 예.
1: 차량 리더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0: 네.
1: 차량 리더가 바뀌었어요.
0: 그래요.
1: 네, 한 3주 됐는데,
0: 네.
1: 야, 리더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0: 네.
1: 완전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정도로.
0: 오, 어떻게 달라졌는지.
1: 네. 저는 일단은 찬양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0: 근데 사실 그래도 찬양 잘 하시잖아요, 목사님.
1: 힘겹겠죠. 몸부림쳤죠.
0: 아, 흥겹게가 아니라 힘겹게. 네,
1: 힘겹게.
0: 아,
1: 몸부림쳤습니다. 예. 은혜를 구하면서.
0: 네.
1: 근데 사실 이제 저희 며느리가.
0: 알죠.
1: 네네.
0: 찬양. 아!
1: 네.
0: 바뀐 찬양 인도자가 혹시
1: 네.
0: 며느님?
1: 네.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시아버지로서 시키지는 못하는데
0: 네.
1: 상황상 제가 선교 나간 그 주간에 한 주를 이렇게 대타로 했는데
0: 네.
1: 성도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0: 세상에.
1: 목사님이 안 하시면 안 되냐고.
0: 아, 목사님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냥 전적으로 맡기시면 안 되냐고. 약간 서운해.
1: 아니, 제가 며느리한테 그랬습니다. 난 이제 못하겠다.
0: 이미 때문에. 분위기가 넘어갔네.
1: 네네.
0: 네.
1: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0: 네.
1: 단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 이 앞에 교회에서 너무 목사님께 훈련을 너무 잘 받아서
0: 네.
1: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영적 흐름을 끌고 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0: 이야, 대단하시네요.
1: 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특별한.
0: 아니,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실
1: 네,
0: 것 같은데.
1: 29인가? 네,
0: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가 참 기대가 되는
1: 네, 기대됩니다.
0: 나중에 또 시간이 또 되면
1: 네.
0: 허락하면 한,
1: 네.
0: 한 번은 네, 저도 가서 참석을 하겠습니다.
1: 네, 참석도 하고 네. 뭐 필요하면 방송에 한번 모셔야 됩니다.
0: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자, 또 불꽃 같은 한 주를 보내고 오셨다.
1: 네, 그렇습니다.
0: 제 귀에는 이렇게 또 들렸는데 이 시간 107-3번 버스에 우리 기사님으로 오늘 와주셨습니다.
1: 네.
0: 기사님,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한번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시간은 이 천국버스가 도착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정류장에서 우리는 방송 가족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0: 미션.
1: 네. 미션을 잘 수행하시고 또 미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해서
0: 네.
1: 선물도 보내드리는데
0: 네.
1: 선물이 아주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0: 그렇죠. 날로 발전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네, 보내주시더라고요.
0: 예.
1: 네, 기대하세요.
0: 네, 너도. 그렇습니다. 자, 저희 천국직행 107-3번 버스가 도착하는 미션 그 정류장들이 있고요. 그 정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자

0: 문자나 혹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수행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아주 풍성한 선물들 준비되어 있는데 네. 선물들은 제가 차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1: 오늘 무슨 선물일까?
0: 기대가 되시죠? 네. 자, 첫 번째는 가볍게 화장품 세트를 걸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가 보통 네. 네. 첫 번째 정류장은 늘 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1: 네. 네. 정해져 있죠.
0: 어떤 거죠?
1: 네. 찬양 정류장이죠.
0: 맞습니다. 네. 찬양 정류장인데 네. 여러분들 이 찬양 정류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평소에 흥얼거리시는
1: 그렇죠.
0: 네, 그런 찬양을 네. 그냥 아무 구절이나 상관없습니다.
1: 네.
0: 네, 보내주시면서 네. 여러분의 이야기도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네. 네,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1: 네.
0: 네,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니까요.
1: 네.
0: 그렇게 한번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실 곳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버스 이제 출발을 해봐야 하는데
1: 네?
0: 목사님 늘 저희가 추억의 찬양으로 출발을 하죠.
1: 그렇죠. 네.
0: 오늘 어떤 찬양으로 함께하나요?
1: 네, 아주 추억의 찬양입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천국 찬양이죠?
0: 아, 네. 그렇습니다. 와, 이 찬양 진짜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1: 아, 정말요? 네.
0: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네. 저희 예전에 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찬양을 네. 어마어마하게 잘 부르세요.
1: 아.
0: 그분은 아마 신앙적으로 그렇게 풀리지 않으셨으면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가수하셨을 것 같아요.
1: 그 정도군요.
0: 대단하셨는데 그분이 곧잘 부르는 찬양이 이거였거든요.
1: 이야.
0: 제가 그 장로님을 너무 존경해서 찬양팀에 네, 가입을 했어요. 아무튼 그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 아주 구수하면서도 은혜가 깊은 찬양이죠.
0: 맞아요. 네. 반가운 찬양인데 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운행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동안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셔야 되는데 네. 어떤 문자죠? 목사님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여러분들이 즐겨 부른 찬양, 한 주간 동안 입에 오르내렸던 찬양들 그냥 어떤 구절이든 보내주세요.
0: 맞습니다. 네. 네. 우리 9507번님 지금 내게 강간 평화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 이렇게
1: 네.
0: 그냥 간단한 찬양들 네.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0: 아멘. 하늘 위의 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우리 전화 연결이 되신 분이 있어요.
1: 네.
0: 네, 지금 주님과 손잡고 출근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한 주간 내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도 보내주셨는데, 자,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출근 중이라고 하셨는데,
2: 네네.
0: 네, 지금 운전 중이세요?
2: 예.
0: 아유,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러면 얼른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잠시, 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울산 북구 명촌동에 사는 김정금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0: 김정금.
2: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목사님께도 인사를. 그렇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을 좋아하세요?
2: 예. 요즘 많이 지인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자주 듣는 곡입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 한 소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2: 죄송합니다.
0: 약간 어려우면 네, 저희가 같이 불러드릴게요.
2: 너무 네. 너무 좋아.
0: 아, 좋아. 자, 한 박자 쉬고. 자, 제가
2: 목사님
0: 박자를 드릴게요.
2: 너무 좋으시니까 목사님.
0: 아, 목사님께서 아, 목사님께서 네.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1: 아, 그래요?
0: 네. 아니, 자, 목사님
1: 같이 하시죠, 같이.
0: 아니요. 목사님 한 소절 불러달래요.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1: 주 여기 함께 계시네. 맞나요?
0: 주경배해. 네. 주경배해. 오! 야, 세상에. 아니.
1: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어떻게 목사님 노래를 시키셔요? 아, 감사합니다.
0: 권사님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2: 할 때마다 네. 방송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아유, 너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들으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2: 제가 서울에서 울산 오면서 바로 항상 운전하면 항상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1: 네, 권사님 그 권사님 네. 보내신 그 문자 가운데 이 부분이 네. 참 너무 귀해요. 오늘도 주님과 손잡고 출근 중입니다.
0: 맞아요.
1: 그러면 출근하는 길도 참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2: 아, 출근하는 길이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옷을 참 좋아하는데 네. 출근길에 꽃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동료들한테도 출근이 참 행복하다고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1: 우리 권사님처럼 모든 분이 다 출근길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0: 맞아요.
1: 오늘도 이 지긋지긋한 직장을 출근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0: 맞아.
1: 우리 권사님 같은 마음들이 좀 많이 확장되고 번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냥 여행하는 느낌, 와. 드라이브하는 느낌 야. 참 좋습니다.
0: 네. 맞죠. 사실 우리는 본향이 천국이고 그러네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찬양처럼

0: 것처럼 이 땅에선 잠시 소풍 온 것처럼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 권사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네 부럽기도 하고 도전이 됩니다. 권사님.
1: 부끄럽습니다.
2: 권사님 네. 혹시 기도 제목 같은 거 좀 나눌 게 있으실까요?
1: 아,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은데 어제 밤에 밤새 잠을 하나도 못

0: 그러셔서 많이
1: 네.
0: 도와줬습니다.
1: 예 목사님이 또 워낙 또 영성이 깊으신 분이시니까 그 기도의 역사 일어날 줄로
0: 그리고
1: 믿습니다.
0: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2: 네.
0: 몽골 장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2: 아,
0: 건강
2: 권사님께서요?
0: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기도 좀
2: 와.
1: 네.
2: 몽골을 가세요?
0: 예예, 교회에서
2: 네.
0: 한 60명 장기 선교 갑니다.
2: 그렇군요. 아유, 그러면 또먼길 다녀오셔야 하는데 저희가 건강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1: 네.
2: 위해서 한번 기도
1: 네,
2: 가능할까요?
1: 권사님,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0: 예, 목사님, 그리고
1: 네네.
0: 저희 남편이 굉장히 한 33년 만에 이제 본인 마음이 열려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또 제가 몽골을 같이 가거든요.
1: 와.
0: 그렇게
2: 선교를.
0: 요청해서
1: 네.
0: 그쪽 가서 또 은혜 많이 받고 올수 있도록 이렇게
1: 네.
0: 오늘 연결된 것도 하나님 뜻이지
1: 네.
0: 않나 싶습니다.
2: 아멘.
0: 네네.
2: 이거는, 야, 근데 대단하시네요. 와, 교회도
1: 네.
2: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선교까지 같이 가신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1: 하나님의
2: 은혜 아닌가요?
1: 특별한 축복이죠. 네,
2: 아멘.
1: 권사님.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권사님 몸이 아프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근육통 때문에 또 집에 쉬셔서 또 기도에 가야 되고, 그렇다는데,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권사님 아프신데도, 밤새 잠을 못 주무셨는데도, 주님 손잡고 행복하게 출근하시고,
2: 진짜.
1: 근육통 때문에 아프신데도, 오늘 저녁 금요 부흥회 철야도 나가시고, 선교도 하시고,
2: 맞아요.
1: 권사님의 이 육체의 질병이 아픈 것이 권사님 삶을 하나도 못 막고 있네요. 다할수 있네요.
0: 예, 그냥
1: 네.
0: 아픈 거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는 않는데,
1: 네네.
0: 어젯밤에 너무 못 자서 저녁에
1: 네.
0: 예배에 또 방해될까
1: 네,
2: 봐.
1: 아유, 너무너무 도전이 됩니다,
2: 네.
1: 권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 네.
1: 기도 한번 할게요, 권사님.
0: 예, 목사님.
1: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김정금 권사님, 또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 아멘.
1: 근육통으로 인하여 밤새 잠을 한숨도 못자 얼마나 영으로 육으로 아프고 힘들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지만 주님 주신 자연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것도 이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 행하는 일들을 막지 못하고 있지만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오늘 저녁 담임 목사님이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역사하시어서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권사님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0: 아멘. 아멘.
1: 남편분과, 33년 만에 교회 나오신 남편분과 특별한 선교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물론이고, 우리 남편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주님을 강하게 만나고 붙드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0: 아멘. 아멘.
1: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권사님.
2: 예, 권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가 선물도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선물은 다른 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정말요? 그래도
0: 네네.
2: 뭐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0: 네네.
2: 그럼 제가 방송 마치고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0: 네네.
2: 예, 좋은 하루
1: 감사합니다.
2: 보내세요.
1: 네, 권사님
2: 승리하세요.
1: 축복합니다.
0: 수고하세요.
2: 네, 우리 우정교회를 또 섬기시는 김정금 권사님께서 오늘 또 함께 이 시간을 전화 연결을 해주셨어요. 와, 진짜 몸이 아픈데
1: 네.
2: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1: 네.
2: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금요철야 예배를 못
1: 네.
2: 나갈까 봐.
1: 아, 지금
2: 이야.
1: 목사로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2: 그러니까요.
1: 마치 그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2: 맞습니다.
1: 가시가 있었지만 바울이 하는 사역은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2: 네.
1: 그처럼 저는 권사님이 딱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2: 그러네요.
1: 네.
2: 아멘.
1: 너무 파워풀하십니다. 영적으로.
2: 아멘. 맞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우리 극동방송이 더욱더 힘을 얻고

0: 또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게 참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정류장이죠. 찬양역. 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문자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1340번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와 나만의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라고 하셨고요. 네. 앞서서 이제 전화 연결을 좀 한번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우리 9057번님께서는 목사님 목소리는 30대신데 세상에 며느님이라뇨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하셔서 전화를 걸어봤으나 아쉽게 실패했다 라고
1: 감사합니다.
0: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2144번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도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니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라고 하셨고요. 네. 6348번님 문자 한번 소개해주세요.
1: 좋아하고 문득 흥얼거리는 찬양곡 주의 사랑 비칠 때. 사실은 은혜되는 찬양이 너무 많아요. 많이 있지만 그에 이탈될 때가 많았어요.
0: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때로 이탈할 때가 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도 찬양을 해야 하는 거
1: 그럼요.
0: 아닐까.
1: 그럼요. 이탈할 때 찬양하면 네. 다시 경로를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0: 돌아오니까요. 네네.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0: 아, 네. 네. 맞습니다. 자, 한 분 더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분과 연결이 될지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먼저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치엘로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0: 네, 인치엘로의 힘찬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8시 52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두 번째 전화 연결되신 분이
1: 기대됩니다.
0: 계십니다. 네. 네,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진짜 제가

0: 그 정말 놀랬던 게제 청취자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네.
0: 그냥 문자를 주신 분들 중에서
1: 네.
0: 저희가 그냥 목사님과 제가 그냥 상의를 해서 어떤 분께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
1: 네.
0: 문자만 보고 이렇게 전화를
1: 네.
0: 드리는데 제가 이분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네 권사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누구십니까?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마다 8시에 하는 주언혜가 흐르는 시간에 주원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주은이 엄마 김한숙 권사입니다.
0: 와, 권사님 반갑습니다.
2: 아, 네, 반갑습니다.
0: 맞아요.
2: 네.
0: 저희 주말에 나가는 클래식 프로그램 중에 주은혜가 흐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 연주자분께서 항상 제작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세요.
1: 아유,
0: 그 프로그램을
1: 대박이다.
0: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면 그 프로그램 중간에 이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엄마의 기도라는 미니 코너를 또 직접 녹음을 해주시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아, 지금, 네, 아유, 전화받고 살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하고 계셨어요, 권사님?
2: 아, 저, 이제, 아니, 방송 듣고 있었습니다.
0: 아, 제가
2: 네.
0: 당연한 말씀을, 네, 드렸네요.
2: 네네.
0: 그렇군요. 오늘 뭐 바쁘진 않으세요, 권사님?
2: 네. 오늘 저는 이제, 딸하고 같이 모여서 축구 볼 거라고
0: 아, 맞아요.
2: 생각합니다.
0: 이제 10시부터 멕시코전이 있죠.
2: 네네.
0: 아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데. 그럼 옆에 주은 씨도 계시겠네요?
2: 아닙니다. 딸은 지금 경주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0: 아, 오고 있어요.
2: 네네.
0: 아유, 다행이다, 마침. 네, 저는 혹시라도 모녀분들의 어떤 이 시간을 방해하나
2: 아닙니다. 네네.
0: 싶어가지고. 그렇군요. 좋아하는 찬양, 흥얼거리는 찬양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찬양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권사님,
2: 네네.
0: 혹시 한 구절 좀 불러주실 수 없을까요?
2: 네.

0: 우리 목사님, 아, 목사님이 아니라, 아, 거의 목사님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긴 한데, 네, 우리 권사님 음성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1: 너무
0: 아유,
1: 은혜가
0: 아닙니다.
1: 흘러간대요. 찬양 속에 은혜가 흘러가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제가
2: 감사합니다.
0: 지난번에 아마 그 준 클라리네티스트 연주자분과 함께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듣기로는 소개팅에 나오는 분들마다, 그러니까 저 결혼하시기 전에 소개팅에 나오시는 분들마다 천국 확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던데, 권사님 맞습니까?
2: 아, 네, 맞습니다.
1: 우와.
0: 그러면
2: 예,
0: 혹시
2: 지금 죽어도
0: 예.
2: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늘 했습니다.
1: 이야.
2: 네.
0: 아니, 다른 건안 보셨어요? 믿음만 보신 거예요?
2: 아니, 믿음만 본건 아닌데 믿음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에게는.
1: 이야.
2: 네.
0: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남편분 되시는 분과는 그 질문에 일단 통과를 하셨고, 네. 또 다른
2: 네네.
0: 믿음의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하신 분이시군요.
2: 네네,
0: 네,
2: 맞습니다.
0: 나중에 한번, 네, 우리 남편분이 혹시 장로님이신가요?
2: 아닙니다.
0: 아, 그건
2: 안수집사
0: 아니시고요.
2: 아닙니다.
0: 네,
2: 네네.
0: 나 그래도 나중에 한번 남편분과 한번 전화 연결을 해봐야겠다. 그런
2: 아,
0: 생각이
2: 네.
0: 드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2: 네.
0: 우리 권사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권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2: 저의 생명이죠. 저의 전부고, 저의
0: 아,
2: 노래입니다. 제
0: 아멘.
2: 찬송이고요.
0: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네요, 권사님.
2: 네,
1: 이
2: 그렇습니다.
1: 권사님의 답에 확신이 딱딱 차 있어요.
0: 맞습니다.
1: 듣는 순간.
0: 맞아요, 맞아요.
1: 야,
2: 아유, 감사합니다.
1: 권사님은 이 하나님 이야기 또뭐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전도 이런 것들 참 잘하실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하면 그게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딱딱 꽂혀요.
0: 그러니까요.
2: 아휴,
0: 실제로도
2: 저의
0: 전도를 많이 하시죠, 권사님.
2: 네, 전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1: 아,
2: 그런데
1: 네.
2: 열매는 또
0: 네.
2: 그렇습니다.
1: 아, 열매는 하나님께서
2: 네.
1: 주관하시니까. 네.
0: 네, 맞아요.
2: 맞습니다.
0: 아멘.
2: 네.
0: 네. 권사님, 우리 손길에 진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겠고요. 권사님,
2: 네,
0: 이렇게 또
2: 감사합니다.
0: 방송에서 연결됐는데, 네. 주은 그 자매님이라고 할게요. 네.
2: 네.
0: 주은 자매님. 이렇게 따님을 향해서, 네. 그러니까 따님은 항상 어머님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2: 네.
0: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서, 마침, 아마 따님도 지금 극동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0: 늘
1: 네.
0: 틀어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따님
1: 네네.
0: 향해서 사랑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준아. 준이, 너는 나의 전부야, 그지? 준이 때문에 내가 늘 웃고 살아. 너는, 저는 준이가 언제나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런 예쁜 딸이 나올 수 있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아멘. 지금 아마 주은 자매님, 네, 아마 운전하면서 또 듣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네, 이 방송 놓쳤더라도 저희가 마음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혹시
1: 감사합니다.
0: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1: 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도 예의가 없을 때,
0: 네.
1: 예,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의를 갖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진 또 기도 제목이신데, 목사님 방송으로 이렇게 또 마침 연결이 됐는데,
2: 네네.
0: 네, 우리 권사님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네, 아유, 권사님 기도 한번 할게요.
1: 네.
2: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김한숙 권사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참 하나님께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권사님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그 삶이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며 기도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시어서 정말 권사님 바라는 그대로 권사님 생각에 하나님 앞에 예의 있는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환하게 웃으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0: 아멘.
2: 삶이 영향력 있게 사라질 수 있도록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시어 우리 예수님 자랑할 때에 열매로 영혼 살리는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1: 이사님
0: 아멘.
2: 네,
0: 감사합니다.
2: 권사님 감사합니다.
0: 아유, 권사님.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송 통해서 문자까지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1: 아우,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0: 오늘 또 따님과 네,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두분또 함께 보신다고 하니까, 오늘 멕시코전에서 필히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우리 권사님, 그 선물은 제가 그러면 나중에 따로 방송사 오시면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네.
2: 축복합니다.
0: 네, 김한숙 권사님, 이렇게 또 연결되실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손길이 있나 보다 싶어요.
2: 우연인 듯 하나님께서 탁탁 제가 묶어주신다, 그죠? 이
0: 맞아요.
2: 방송할 때마다.
0: 네. 사실은 이분 전화 연결되기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전화 연결자분이 주님과 함께 손잡고 출근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권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실 때, 오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니
2: 네,
0: 두렵지
2: 두렵지
0: 않습니다,
2: 않습니다.
0: 라고 하셔서, 뭔가, 손잡은 두 분이 계시네?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2: 네.
0: 야, 근데 또 김한수 권사님이실 줄이야. 암튼, 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 모습을 또 보고 있노라니 참 많이 도전이 되네요. 오늘 그런 날인가 봅니다.
2: 네.
0: 자, 오늘, 네, 계속해서 우리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운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정류장으로 한번 가봐야겠죠,
2: 네,
0: 목사님?
2: 갑시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네, 찬양을 한곡 듣고요. 저는 다음번, 네, 정류장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영어 찬송 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시죠.